0: 비숑니 제 티스머니 앞지리 담실 제 속리 속리 나비 초릉나 룩주릅셰 비 샤바네 제 차브수 제 신핌지 초릉 제리기 소시 멍소나 셈크르셰 비 셰트브 가친당 셰티 촌스르신 바당 가망들 땅 탐바당 멍초라 팬바 아멍 심조아 지제 동이 가신이나 사브르 도듬당 피나 도듬시 비 탑지제 셰트브 흐리 속도 나비 소름 나록 줄을 제비 샤바 예쁘르 접지는 종습 다르플라 춘용 리스크인데 동비 덕줄 가친식당 센디 다바 영등 지바 등 덕들 제비 셰톱 가친이나 초르군제 룽이 찬글럽 종아비 찬글은 구좀지르근데 동비 셰톱 가친식레 집단 제 속리 멍어르 당 제입식 디르크크 속도 나비 소름 나록 줄을 제비 샤바 럭브르 접기 흥 한지제 럭줄라 형리 단 충제기 바등 아름슴 가비 판큰 사르드글란 종니르게 근데 동바 대니 첨부가 추용리 도치르 동마 판치 히든 버나 소중 나무셰바 포브시 로그추르셰비 사바 집든다 동마 땅 비스 토르 동마 아린슨 제르 게임코나 크진 쳄틀셰바 멉승 소중 스젠스르 티승다 동마 로그추르 토비 사크제 토브시 쳇스 토르 동마 찬슨 로그추르 제 챵자 치르 동마 땅 사그제 토르 동마 르그스는 접츠 샤피르 키노바 남청 챵자 치르 동마 지시니 사그니 디기 토리 필리지나 로그룸 셰기바나 집단 제 속리 상내 소소 등 내콩 소시 그잔진 고트나 흔놈 기바당 도듬 샵시 지르서 동와 셰심 저틀라 흔놈 바 집시니 칼이 특별고 닌간 츠난 츠당 니흐 지디시디 랭근 타스고 돈출로 니든 용버 간는 단득 샤기 빌롱 샤돈 진금르그니 저쪽 디스크지 초와당 돈출 진금지 냠지의 진지르독 서바당 점지 서브르미디 총공비 진금 송추부당 제급 절은 사른지 제 판디 지드시니 쳇당자 냐압샤 젠슨 진냠니제 말기 진크머그니 땅 도르지르그니 사르지르그니 머그지르그니 토르킨그르그니지 아제름 담비르고니 군돔시
1: 이게 거제 나반디오카 탄선 스탠선이가라 뜨까가 고몽선 뜨가다 자라 코나디 니차스 뜨가다기 호르미즈가 되지 보통다
2: 大概能多少张这个葱啊？哦呀呀呀，早上啊，对对对，空腹啊，有这个早饭后两勺，平两勺啊，然后这个午饭前。小贝，你是当来的？从我们上任这关注中的，不像我冷酷的和芝麻切不的同心的。日记没被门那么出点坑个文章的层呢，马蹄扔腾起，这了这边的子，上就是那边中的熊熊的了，而生个娘能些多的。 今天三点多，大公提出什么个当年拉马冷哎，俺得通知，大能个提出这里，大个亲的那还蛮把东就扎这个过哟。一个一个排好队啊。等个司机让被抓苦了，我完就装的了出城坑的，没把你有把等，有把你排起十片，差不多的，我的门前看着把你装的，门前写的通兵没把你这一片，急忙的片呢，大大托坑个玩枪等，谁那个能得，我们得把那个。
3: 那人家那就咱可能俺屋人家那毛头工弄都没做了，这个那人家那蛮把个毛头人家人家搞不下去嘛，你问他嘛是，毛头哥哥的那从当这个年纪呢，吃什么的吃这个吃惯了是，东北叫咱可这个年纪呢，朝鲜看了从那七十干完呢，这就过来干嘛人不嘞？六个人东吃个啥呢？东北那把得不晓得嘞，咱们这下给接的人。
4: 我是甘肃专业的。哦，我甘肃专业的人。
5: 大同了，用他个尼亚木音，大满坑的铜鼓里呢，大提出蒙阿格个，而隔壁自己自己有去了，而这张某些那满坑的个满个是个叛徒个。
6: 这个铜鼓呢，把那蛮多年纪，铜鼓在哪？而盖一把新呢，敌人个那把不加起出彩的，我们那铜鼓我可不让得。这个我你个多了，你用你用，等你带着去这地皮下里，打不着跟在那满把，咋做可行呢？得用你用，这个都得用你这个你是铜子哥们同啊。
1: 시그판난룩시그톡다통라통마흐슴바모치니슈퉁니야르틀리와드야크브름바니종리그맨캉즈그바라간들나버든총원샹친압데탕초르텐윤한캉기열디제네바블라지디롱족사클제종델소시브초르텐캉데워멘챙캉즈흐쩨미시제자치고르그옌라레바당완조종델초르텐캉그워멘챙캉네데덕초르제시그레
2: wanjuk zhongdil ni sanang war de liwur samjia yimi yo jing. Kumu wanjuk zhongdil chorsten kanga menbi ngakjol tere shangqin wamen kanda tuan. Dangkab rongzhuk sakil jizhuyi charjin lakheng, menjin gansungu cair tubi tab, jirin mangchor nam shangqin rinbi menkanda tuan.

0: 잠릉 르그비 콰양슨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치등 아유 심코나르겐 비인 치르크 드가젠
0: 알랑둥 잠릉 겐지
1: 아망 투르 흐테르 므근거 스누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방 심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나랑 무
1: 알랑둥 잠릉 르겐지
2: 咱西电比年困中不难吧，切除的木易呐。当地啊，人种咱们二姐姐姐别来钱能，俺去钱难不啦。中华甘肃特别些比，咱们几十级别种，这个各种级别门特的同级别，切起低特三百，二加四十。俺我能地比二里上级，我送二里个呀，特诺人二里人情。
3: 边得热热的呀呀，大二我能阿里个南极没这热的边呀，羊儿咋子么阿里拉个呢？阿里个几个月子个有了呀，他二姐能阿里外面阿里玩些几个月了呀，大香小个阿里阿拉着。
2: 希望你阿里找呀，养阿多特阿里干部，我们有几个有了呀？那几个那个阿里干部，多么个几个有了呀？那我呢那阿里几个里马东几个位呀？大伙都不去那阿里热乎。
3: 白起个里有了呀，羊儿多不穷，阿里扎根儿个白起个几个有了呀，羊儿多不穷，阿里卡种习惯阿几个有了呀，羊儿马如阿里尼拉阿马里几个位呀，羊儿担子阿里少得。
2: 啊，战斗了几个月了呀？养个南疆阿里土地，阿妈几个月了呀？大种大阿里水果，长辈几个月了呀？宿舍阿里捡起，阿里种地几个月了呀？而家里娃阿里捡起。
3: 东的也几个有了呀，门卡扎阿里捡起也几个的也几个有了呀，后来看过阿里捡起，现的几个有了呀，大哥那阿里个不接，搞什么几个有了呀，大姐那阿里没接。 Some

홍보 초통 자오가 갈런직 조노라냔다 럭가 시화데 지한디 시옥비 아롱데 총거 스케 테위 시옥비 흑지흑제데 총거 아랑고 테위 챵다 가르동거지케네 시옥롱 제위 홍보 초통거 시그니 나존도노 마트와 럭가 후르송디 알롱보데 총다르다당에 저라라 지마 텔레주 쇼크이 간네 모고종이 가도 초치 파우 거잠즈가 딱당디 님이 서타가와르케 총테 시여구 탄라롱 아진타 사토갈 혼송스 총마

Сейчас тянется на штака, я лиолая.

야,저스티담 비론튼당 자진남가 생각하는 건 한진 드셔지람 칸의 요비 칼로나바 하도들. 다다남바 치이 산진은 심반다는 총릉장군이 튼캉 워크라 롱튼당 총릉상친듬드니 도체 쳐버 칸이 진냠드기름노가. 드셔람튼제 타동인 생인. 대릉된 선더 답송도마가 제시하는 담던던 세치인.

조금만 대단한 저질함 등은 괜찮아요. 그럼 갑시다. 참다닝아 진양치다 되는 거 사자서 속어 남근이 천대 지도 저기 되는 이제 크루미니럼 즉박 당가 마창연이 편당 편에서 능거 와클람 등이 당가 저리 동치기 잡자라 된치 땅 말아 집자근 참 된지나 살롱이 하라 편선 조소 가족들에 되나양 따탈람다 시소시 고노쟁거 저리데 크근인다 같더라다 저거 칼라나 방냠 좀 시주가 치그 되면 이제 크루미니럼 즉박 당가 살롱이 동코 동굴 니르 문고 와르클람 튼디 땅가 저리 동치 잡자랑 앞친 앞스니 저리 동치 잡자랑 앞친 앞식은 참 저리 동치 잡자라 그 축거근 참 저리 동치 잡자라 자치자트근 참 저리 동치 급자근 참 너당나양 다탈람 시소시고 노쟁가 칼와난 바그냠 조시주가 치가 예시 디케라 집바케기 신기 제크루미니름 즉박 당거그머니 잡자고 할까람 근데 당거지리 동치 급자라 응아땅물 잡자니 지리 동치 급자라 등근참 나나양 따다 람다 시소시고 같거 칼라는 바그냠 조시 주가 치가 제크루미니름 즉박 당거 잡자니 차카가 할까람 참마 된지그 그도시 축거 제크루미니름 즉어 즉박의 당거 차칸이나 고르 모그 와르클람 참아야 된지그 가르시 축거 제크루미니름 특특 지치그 당거 사랑니다 통거 와르클람 참아야 된지그 가르시 축거

레이저가 나바데나 디스저긴가 데랑가 레질람튼가 렌츠 녹동 섬드니 조가 렌츠디 섬드긴 갱크라와 라제타 히탕타 히톤드 바타르클와 담든츠 피치 타르클와 간덕 세랑당 섬너린 치니 답선 음악 섬드시달이 제직니 넘던 던세시나인 갑게데모

0: 흔놈 기바당 도듬 샵시 지럭 쓰던와 셰흐심 자출라 흔놈 바 집시니 칼리 특별고 닌간 츠난 츠당 니흐 지디시디 랭근 타츠고 돈출 니든 용버 간난 단득 샤기 벨롱 샤돈 진금르그니 저쪽 디스크지 초아당 돈출 진금지 냠지의 진저독 서바당 점지 서브르미디 총공비 진금 송주부당 제급 절릉 사른지 제 판직 지드시니 쳇등자 냐압샤 젠슨지 냠니지 말기 진크머그니 땅 도르지르그니 사르지르그니 머그자르그니 토르근그르그니지 가제름담비르고니 군돔시
1: 이게 간지 나반디오카 탄성스탄성니가라 뜨까가 고몽성 뜨그다 자라콩라디 니차스 뜨그다기 호르미즈가 되지
2: 大概是馒头是这样的，说啊，哦呀呀呀，早上啊，对对，空腹啊，有这个早饭后两勺，平两勺啊，然后这个午饭前。小便热死了，当然的，从我们上站街，完全中的了的，不像我们冷库的和芝麻菜不是同型的。日记没被闷那么，昨天看个文章的场内，马蹄扔腾起，折了这边凳子，长脚些那边中的了熊熊的了，而生个娘娘些端的。 今天三点多。大工地做什么个当年那么冷哎？俺得通知，大那个地做这里，大那个现在那还没把东西扎这里过哟。等个司机让被抓苦了，我完就装的了出城坑的，没把你有把灯，有把你拍起视频。他不的，我们门前看着把你装的，门前写的通知没把你这边急忙的片内，大大脱坑个玩枪灯，天热个弄得，红么的白的。
3: 对，人家那就咱可能俺屋人家那蒙头工农都没做着，这个那人家那蛮把个蒙头人家年纪呢，吃什么的吃不着，跟出过那是，东北就咱可这个人家那。朝鲜克拉村呢，七十个万呢，这就过里个蚂蚁不了，六个是东吃个啥的东北那把得不着的了，拉不起啥个就得着。
4: 我是甘肃专业的。哦，我甘肃专业个人。
3: 다통라용통은이야모인아다만경대통구리나다디출망압극이어르갑디지게즈기요크라어리자정모샤나만경대가만그시가판토가더통비내바남만돌내지요동비나낭어르가이바시네디른가내바압자치초차디원메나르동비우카브랑드그응니감도라니용니인데니다르스쿠자터디디샬리인다브즈근다나만바자조크지나내용니인 되게도 내용에 자 그니스 동스결만 통화 시그 판단적 시그 토크 다통라 토마 흐슨 바모지
2: 니스동 녀르틀리 와드 야크브른 바니 종릭 만캉즈 바라 간들 나버든 총원 상체나 베탕 초스테 요한 칸기 열티제 네바블라지디 롱족 사클제 종들 소시 초스테 칸데 워먼 찬캉 즈정시체 자치 고르게 예나레 바다 완족 종들 초스테 칸게 워먼 찬캉네 데덕 초르제 시그레
1: 우리 총원 상진 워먼 칸다
5: 올레
1: 대송 다지 만남 창각스가 소위서 도시적도 되니 그래서 이제 만남 속에 될 때 의식 처지고
5: 오예
1: 다시 대송 이제 지금 그 방법 대송 취
5: 야
2: 완죽 종들 니 살랑 와드 리고르 삼자 이미 요정 고모 완죽 종들 프로스팅 큰가 멤비 능적 때라 상친 워맨 칸다 토에 당급 롱족 사클 지초위 차진 나흥 맨진겐 숭을 채토비 답 저는멍 촌남 성친은 비 맨캉의 톰지 요반 하정을 진대시래
6: 능 추창캉 존진나 마츠 자라 거드무즈 욕 다 로지리 샤드크나파 파치르통트가니 도무즈가 샤드스치고 오늘 디무스크 니빌로 르나그 석 돈시타르나 파치르나파 처직 도무즈가 샤드스치 당즈 디능다니 자차그 조빌 때문에 상진식은 아빠래.
2: 올지 수아르 바는 남랑 흘러서르니 제 제대로 챔비 보다 주위 랍지 썩마르디. 맨저르 버리들 당당 야크브 지세디 조콘 좀 버마세. 농업 동처지 비 희직급 명체디. 총어 상친 워멘 통나 제로 치스동 그자 잡슨 돌스칸. 르제멘 체모 아크니마라 소비 소르 퀘치나르 머션디 올지 수아르 비 제친 지역 탁장칸.
6: 냠탕내바정면
4: 수직이 빛에 나죽고 되네 아멘직이 셔시 나죽고 되고 네가 죽어서 거기
2: 달리 로스토라 총원 상친의 워맨 큰게 내버럭 수직이 정지 노리지 제선 도서로 앞전 대만 땅으로 길이지 잡콩성 월지 수아르 빈들 중등 맨주리가 최치젠 등 최단제라 갑쇼디 맨제러버 정내비 아부정치를 삼아 앞진 아부데이튼 거 두근 수고버레 램셔셀
5: Цайжыгын зүгчінді үнгіна өйтчі суар қуала цуна қаца гейтік дуандық жүгіл ғонар. Дала үнгіна жапыптың шаңчын рымбағын үнгіне үнара сачира маңып күнчі тәні үнгіна жапчүр шекі ғонар. Дейдіңна далу үнгіна жадда жуағы цешчігіне жүнгті ғаци үнгіна дәмбі бен үгі өйтчі суар қуағы нәжіргейра цаптықсығын
2: Tangkuf menanji abdi tang dahi jilak sabshimbi walji suar bang netolalenji chapkunli yung sabgeldi kamsur nambi menamji jenden sumi chol der chapshung. Chabarda tsungunji arang shungkuri na linkamar di tang suar panbi nin chob cheta pabashila sawahyan. I am a new one.
7: Tena takke da adiwa ge menba ge rinbayi na chukwa. Da chu shangchung ge menba. Tehen che ge da zung rinba ge menba. Tehen che ge shangchen rinba ge wa ge wamen kong ge ge menba ge nang na da jacha ge jachi imi tomuz ge sun yu sari. Tomuz ge na nga chu da surgil holang de chunji nara Tarung mithi dhwa kasi ga manak surchung gandh ga shuwa gani jibthi ga wa kasi ga sumbah chenu ga zhigni waka suwa rgpa ga ta gangzin tumu zhig surchung yichu daga shuwa nga chi wa kan bepa thome taung mithi dhwa chi yin
8: Yana da chulang thum niwa mo dhukku ligan dha hui li da chu niga linda yung sa zhukwa chak shung nga chone chad rizh na da hui gam dang dha gasi ka zhigun yin dhub
2: Tang-tang Rjakab ji yang dhagbi sachi u cungan surga loblangi jalo chishtung gaja guo nga lu nebzung surga dang manjur jia ngizhe loma di di suwa rgbir gengzin ba mangbu surchung shikang. Nishtung lora ranjama shimjig loma di ni dahdi warda ma samjia lagab tarishin ba dang. Nishtung jig lor cungan jambaram shimjig lomi lamni tukma zigba ji suwa rgbin zimchung baisim tal ni ba bla lagduan. Kusuna tangrab tsantsi labdani walji suarga bar cheta shimjig shibi najun korshikdi. Namarijin samjig ji jika apchigdabdi ikhang alurzi ya zhimu nangdabgani. Walji suarga bar chabchin tsantsil ji rulam sarwa abdotang shtojindag.
9: Ararasa nina dhrita zuwa dambala magbu tanzula nani ararasa kuna manjina dhugnda yukgazil dhidhugdar.
10: Da kasang dhinawina ngay shimjig alang ngay sa Togong surga shingi tini sa nipar da tani. Tani wuchan yi yuan shiga songa nang zin, uchi surga na Togong surga yin chi pa te, oka surga da da Togong ga na zin da ngin zin ra, da ga ngungo tong suji la suwa ga haranga thamma ma yin ba ga chechi mong mong zin ka.
2: Walji surga tarni lungu tong cha ma bongor yin, maanyamar jin zin shunga na. Jiwa dambah mangbi ngalwa tengtab langni suriga yunglik goriji songtso marabi hrtidung nyambah tsambar kaan jitab me. Tangrab chamchin ji lakhsil sarwa goldi uolig suriga nabkhi tsodil dang bari lagachig rngi nyer cikji shini chaldib dang rngzol sarzu shidi uolji suarig ba phelchin rubar donyang galchen den.
11: 15-17 Qinghai Shenjiang
12: 龙云强 급종아 그까와 전문상 진급도 없던 여름에 끼고니 Xinping

0: 무조건 진지 거기는 지금 선생님도 뭐 이게 또 태도 마지 진짜 아 영 나이 지금 써서 저 중에 놀라면 저거 들라 그 상도 이자가다 우리나 우리 이제 저거 살던 건데 어 이제 저거 책정을 분들 나서 그러나 뭐 드민 코드 분들 이게 나서 거다 우리 다들 지금 난 저 카페는 난 저기 지금 이게 뭐 정말나 우리 그 정보 실컷 놓아 잡고 있는 거지 그렇다 말이야
1: 제제
0: 그다 뒤에 녀석 받고 나가다 저 능다 돈은 머클 붙인 거 요까지 그리고 시 고정자 돈은 머클 붙인 나샤머를 붙인 기톤 중국 기톤도 진다 중국머를 붙인 우리 정도 지 하나 정부가 지속 살 컬러서 박은 아 도대체 마음도 왜 이거 지금 도대체 터치고 들라가 다시 그 망설이가 많이 도는 뭐
1: 제제
0: 아직 그 전에 그 왜 이거 더 텐데 지디도 지디인다 카버던 더 지금 제가 그 더 불러가 우리 되게 더 받아 뭐 지금 뭐 그래서 우리 그 인증 인증을 쓰거든요. 어디 아스 그 인증도 아, 배럴라도 이게 되게 그게 이 지도를 올라 그 인증을 뭔가 아, 인증을 받대. 근데 제가 다른 거는 아, 지식이 이제 아, 이제를 보듯이 아, 지식은 안 떠나 인증을 못 하는 거. 아, 되게 딱차. 그냥 됩니다. 대출을 받던 대출 받던 뭐 살아 틀을 쓰는데. 아, 돈 되게 나다. 우리 그 니가 좋아요. 지금 지금 무슨 말인데. 보조잖아. 아, 안 그래서 그거 되게 크다 싶은데 무슨가? 우리 그 계좌 들어가신지 그래. 나선 함께 있나, 함께 있나, 함께 있나, 정말 이렇게 소소다 지금 시에 떠나 되게 그때도 이길 수 있는 거 볼까지?
1: 제제.
0: 그때 좀 나온 거래. 그다 우리 그 지금 회장 정말 지금 잠깐 지금 동.
1: 응.
0: 아, 우리 정부 그래도 컬러서 봐. 그래 지금 사실 소소가 사실 소소가 망가를 뒤로 쳐버리다. 아, 회장라서 봐. 문반 하나. 같이 여러분 아 제가 그냥 소마다 TV 인생에 대해서가 다른 순조입니다. 마음과 내 영지 그걸 컨셉으로 좀 통해서 내가 진짜 그 마음을 뜻해서 좀 뭐. 응. 내가 제가 다 당선을 보고 아 여러분이가 치스다비 지치 아주 아우시고 회의 모습과 개인 모습을 안 들었다 진이 다 이제나 아 우정 터치는 자 저 라사거리 천으로 인하자 되고 살롱들이 좀 비슷한 상황인데 계속 질문을 내려다보.
1: 응.
0: 어떻게든 정사 딱 차고 그분이 가다시 타봤던 소인 좀 봐. 이제 좀 타봐. 안 넘어가 잘 넘어 이 차이다. 아, 어떤 상황을 나서 왜 그 사전에 친구 추천들이잖아. 다 좋은 거 쓰리 봐다 친구 도수 또 얼마 정도는 더 뭐뭐 뭐 조금 좋아라고 생각을 주더라고. 나 지금 둘이 삐삐라 그러다. 그런 거 있고 주대. 다 리디션 세나 치르잖아. 그 사전은 지금 따스고로 소자로 지금 사마치 텐데 지금 자녀만 받은 거 제발이고 뭐
1: 제제
0: 또 저거 강의 비치가다 오늘 넘겨서 지금 롱도 사크 지 사전에 나서는다 지난 김기 시간 지금 도마 그 제프레시기 지도도 보고 넘겨서 나로다 정신 능력 게임 사마다 나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보고 내가 응 이게 다 지금나 내가 된다 당선 그 베이징 거시 그 부분으로 상상지 그 부분으로 설렁 거시 그 부분으로 하나 좋은 나가 약자 동거 루이션 것 뭐 이게 그 부분으로 힘이 잘 맞습니다. 소수 다니엘 그걸 갖다 쓰고 신 것도 그 중에 더 사람 소수 다니엘 고개 다니는데 상마 그냥 제키 부분한테
1: 제키가
0: 있어도 뭐 아 때다 이니 된다나 아 소수 그 딜라베시 그 반박적 그 중에 아니 그냥 그 도트 다트니 나치 아 더거 지금 도마즈가 있어 있나치 그마디 그렇게 현실을 다루는 그런 좀 없거든.
1: 제.
0: 아 내가 진정가 하마라 소바가 그마가 아장들이 다 뜻이 있으나 상마우다 그 이런 공우다 아니 뜻이 있는데 뭐. 아 자기네 뜻이 떠나다 소수라 같이 그 반대쪽 뜻이 좋대 지금. 그래서 저는 미 진정을 하다가 다 다시 막 본다 세진 다 본다는 거 그냥 상마. 내가 그런 기술을 그 좀 다 만투가 늦었다 봐 당각이 됐다 봐 상마다 니가 어떤 데들이 아 사실 싶었던 아야나 지금 남바서 군에서 이제 피시와 아 도모고 체시도 그러면 되나 지금 저쪽 배서 들려요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나는 준비. 당선 그 정치 참아 쓰세요 지금 지나. 저 하나가 제가 그 다 저 행해 누구 리니 남바서 순서에 오네 지금 저 제가나 참아 가는 게 뭐 내가 그 지금 그런 거 뭐. 응. 저 리니 그 좀다 좀 리니 그 찾았다. 아 남바서 그 지금 저 진짜 참아 그 같은 리니 그 좀 뭐 남바서 놓다 그 미세나 지금 마음을 미세 저쪽에 있습니다. 남기서 줄지도 나초스 바타마 오치소싱을 삼아 아직 조금 비리부터 해서 아 다그르니다 그 시비어로 도착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다 뭔 다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뭔 다당

0: 부산까지
1: 제
0: 니 부산나 소바데 리니가도 정말 좋고 나 슬로건 좋고는 아니니가 나 잘못도 참아 아직치 사치인드나 또 좋고는 걸 내려서 참아야 내려서 와야지
1: 제 제
0: 이치리 그냥 지나다 다른 게 있어서 정말 더 스페셜 나게 하는 거 이즈는 듣고 지나 저 차든 듣고 지나 로다 듣고 지나 뭔가 더 세대미다 가가
1: 댕가
0: 리니다 클럽 시기 친구 그 시기다 송이들 듣고나 아직 얘기 또 듣고지나 로자도 얘기고지나 인수 공고지나 당연히 더 베스트 티비군이다 리카 디디주고 디치시 저는 맞아 얘는 그 모노들 다른 거 같이 좀 뭐 네트 윤티야 네스피우나다 윤세 피하는 데 뭐 마마스나 근데 야 시기 지 그런 거 윤세가 가는다 하거든 그때다 버리지나 싶고 아 내가 이제 그다 다른 우크 사자란 더 단단한 사자스나디 나 지금 나중에 삼아서 리카르 타서 진속을 리카르 뭐 마즈 팀하잖아 나도 선 리투 브러싱 먹고 뭐 음악을 리투가 나한테 쓰지나 다 지금 담을 지금 마즈 지금 리투 예 들어 파카니 나도 마즈 좀 그거 좀 답을 리닌다는 무슨 얘기나 사잖아 아니 지오딘데다 미치 그 콘서트 거죠 나선 미치 그 콘서트 뭐 나가도 뭐라고 뭐 좀 그러고 뭐 아 데티데리 다치라는 거 아 저 점바던 그런 거 유리카르 바타무고 통고시 모니스트라시 망가즈니데 내가 내가 이거 티켓도 통고 긴센트다 이라 디탄가 닌세운데 닌세운데 닌카레운데 있죠 아 너무 싫은데 나 참아가 그 똑같이 우스라 그 신체 고소 아 내가 가르치 주죠 내가 내가 가이다 디가 그 도메니 좀 센세스나 뭐 좀 니르 그리카나 내가 나 가냐고 뭐 지금 비스토가 리카타 지금 알레피 알레시카니까 아 리시클리카라 리시클리카나 칸이는데다 리시클리카데 파치다 소마 제디다 그러는데고 음 또 그러는 게 빠다 제디라 리시클리카데 제 무시는다 다 다시 원조스나 아 이게 트러지스 칸나 로자고 리시클리스 칸나다 아 더거지 찾고 그러다 지금 하퍼디라 칸나 다서 지금 세시 카퍼

다 저기 비치르 근인 접시 조르 중공 중앙 급제 접수체 이제 급제 조시 시진핑기 초신대 제돈 참정 능력 인지 저지 시르 베이징의 폐배 다 저기 비치브 제니네 이제 급제 조시 시진핑기 루이스 아보라 롱천 당니 코미 카나티 피처독 속치 빙감지 퍼스템지시 시진핑기 단도네 중국 등 카나디움 제비 시정절 등 단능 폐지 때 이제 금리제 탐문과 개편 등 탄다 잠능 실디 단능 등 폐지 다지 용어절 영 판토 요래 니 중국 등 카나디움 제비 폐지라 찬툰 통신 쉐진 요래 피처독 아보 등 냠 등 바춘 쉐 때 판스는 선죽 등 아니 푼 냠질 탐바 용탑 등 멍탐바 손죽 제제 냥도지 중국 등 카니디 탑지 조금 제라 사르바 시정절 등 단능 이제 투지 제 랑어름 더 쇼선 폐진 조버 근데 등니 이제 금리제 멍멍다 대실 전도 요래

0: 다트 비치 르그니네 제컵치 주시 시진핑기 게르게 이 선진 카빌라시 웨리라 판츠노 롱천시비 스템트시비 롱천 당스티 제컵 니르 줴라 츠니 로 소비시 롱버 스템트시 시진핑기 단도네 롱우 소비시 정에 중국 등에 에르게야 제컵 니치 통타 와스므드 판츠노 선조 등 판츠니 이치 냠즈르 냠지 제사돈 진총시 때 슈그니 진제라 담붕은 페진 조버 근데 등니 차공 소소 냠디라 점지 에르다 사와블랑 휴레 니스퉁 니스음도르 중국 등 게르게야 제컵 니치 탑지 조분 줴라 즈기지 슈그니 제 차슬 탈 판츠니 이치 피에슬 응아리 제프던 답신 바등 응예즈브 냠디 람정니 제스컨다 등니 슈그멍 냠디라 응아리 판지 토브유레 냠크나바 디수정기 텅디 디톡산질 레츠노 동점다니 주고 레츠데 솜죽바 함문초 등 솜증 간크와 손 체랑 등 화든자 다클로식로 제치브 다클로 간척 체랑 등 손음 렌친인 무풍공비 제적은 현름다 타실신의 인 텅을 지미 레츠능아 초타랭질 답디무
1: 나주지 비르스제 도라 고피워요 히르크상캄 리피워요 젠조의 카르트 나중시비 열리지 제조 조거 중도도 나중시비 가스제 다동 레즌

야 냥이비 뚜꾸 총총초 지난바 데모이나 다타치 저거 산지 능진반 된지나 총어 오르카 롱칭거 온도의 감성거 뚜꾸 총총초 채뜨 고득시비 디츠르 카르마 납지랑거 나총시비가 저거 타동림친 나지나 뚜꾸 총총치 리톱거 저거 보자기미야 나 뚜꾸 총총성마거 영 공성거 왈릉 더등더니다 등이 나초 터몽더흥노거 제라 총총 나총시비가 림친거나시기요 나리와인고 Re, dana chuku chongchong chongmaa ki khisla tar da poora chi gangmang zika thorji kan jina dan jina likan jina apshigi yang na jikto jimbi kamdamu zika kilok dana chuku chongchong chongmaa ki yang ngewar da kamdi yila chanjiz gono kongre Re, dana chi na chongshi pi gats limtsin ga limtsin huanmaa zika chuni chongmaa nyamchili no ga sarcha lakshi zika yila jinga Kipa lhopi dinabdi dewar dola ki masil dewa chungla chikpa di chenbi dewa to masil sigunu lakshinda yala korea yunga. Ri, dana ngati chungti niwili rangrang genjina mbapayi ju hisha kama.

야냐니비쭈쿠총총초실르냐문디어당영당조귀나총시비가츠크찬충동우조기징저그나식당너르알릉저즈라가신요노디진드실르렌조가노행나멍르렌조가노행나동른쭈조가노그쭈쿠총총상마그셉더닝그요라 리 대릉포자르짐게잉제즈가로카등참니실르즈가냐무니쳇더고드시요 나 조금 청청청마게잉 냄비 쇼르트 예고즈 정주 어정이 됐더니 아랑가스캥 나말라 지비 실르냐무트 아랑가 파마등 기르긴 나님 그 조금 청청 능기스 나충시 비가슬림 승거 조기 드긴지르 글마시기 됐더니 온도의 감성 그 조금 청청 망아즈가 조랑니 근주한 탕더 엄나 축과 보자르짐 그잉 조기 드긴지르 글마나 캥 냐무쟁 그 조금 청청 조 리그시 다요고 아리 때나 때는 그 조기 징저근능아 조고 총총 범모 조마글릉노가 실즈가 시르고 네구세는즈이 쳇테고지시요 아리 다 실런데 그 카싱 시마트드 조고 총총 망아즈가 시기 차르지요치르 실런데 인지나영 크게 아망투크 인지나 아양스타 그 흐치니 아 러츠크 차니 인지나영 시 년집담바 아영 츠크초나영 아치 히샤강망즈 히타바 담오가 시기 채친조목 아리 때나 같이 냠아치가 조금 총총 범모 조미랑 누가 실어 쓰이르고 응이고 세고는 디스기니엔 알랑이 제스라 가시오 누가 조금 총총 치잉 갑토데 이고즈가 중아 안델리 럽이 실어 냠모라 달링히나 조기 딩지르가 칼마시 주마르지고

야녕이비 단지나 알던 알영 대한치니 동는 라스과 단도 목시가 망아요 그리 능기스 랭거 챔나 다 알린 히니 알흑린 히니 더모가 파마 능기스 아카니 더모요나 그쪽 감니 됐더니 아 다 그쪽 롱우나요 노 응글음나요 노 거리닌데 참마 이 고즈급 정주 다다시 개친지 파마 등 아카니 참마게영 가츠라 오브자테 만점마 초랑니 그 희노데 랭거 워땅 와모 랭거 차오 차모게 질라신 주주 아주 인게영이라 리 다나치 슈닌지나 두고총총 판소 졸마글랑 노그 시라 조르세고노 리치니엔 조일 리 조르지다나 다 두고총총 망아즈게 희질 능기스 파일럭 아 다 서춘 산다차 디한친이나 파일 예흐차 디한친님 파일 고록차 단능 기스 갈릉중데 시 다싱 지오노가 닌다니 다저고 총총 망아즈게 바저르 하중 랭히니 하중 실히니 또 모양 시가 망거리 리트나 보우자르지만 손지나영 시가 종아가니 나 종거 초닌지나 시가랑니라 심게스 띠엔즈 요노 단제나 기스 저우 충디 영나 조레임비 갑가 담지자 능기스 그기 다 샤는 뻔슴 두누가 담질 아 다타르지 양주이 누가 담질 안다 참아인지는 옛나 시그 심글 팀니 아 예근 초니 두무가 담지틀라 티 한친인지나 영 마우 와르그 찌퉁 아 다스이와타 초인구 요노 능기스 총디고 와우 보다 참모스 그리지다나 단 정치케라 통전 영나 통질 더그 담질라냐나 영 시그니엔지 요니 아 다른 거 우총즈기나 아마 그 칼은 측측이고 아마 그 칼은 측측 마이나 지금 이 총무스 쇼당스 능기스 정 튀긴지나 한바 메르시가 그게 다스적 담이 아 랑커스톨라치 그 값스 다 라우르니 그게 뜨무 마와 하우 마와 도모르기 차송이 다른 거 아마 제노가 도모가 알양식 만가 니녜나 지금이 소소그니 와요니 니니 그게 가차가 졌을다니 Sunni, Shaigan Jointanda, Wunayan, Tumni, Tamug Chachinzong, Tishenga, Pamag Tuna, Dishoko Jung Shilhina at Muyona, Yangaranga Wachkashi Shil, Tishoko Engina, Jungla Takachu Lingisgana, Dengina, Shikuli Nichuka, Tabsga Gazgirla, Ri, Tanachi, Manga Nyunyun, Damailand Gatanga, Jura Segunoga, Shila Nyamundinian Atanga, Tanachung Shipi, Gatsika, Tanchung Niwa, Tipa Gashikanashi Juil.

야, 년이비 두고 총총초 다타치 저거 산지 능진 반던지나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니와 티바가실리 아리 때나 두고 총총 망아즈 티바가실린데 아무서 가지르삼가 아점슨 두고 총총스기나 아나스템라 시중 리중 아니엔조 가노타 시 망아지티 아리 디다나 텅디 티바가실기능아영 시중즈그라 나스템즈 카흐즈기 체타고르시요 Tana chuku chung chung chung maa kanga nye nandu ka Hari ma so so rang rang ka gashu gri yu ka Tana po jar jim ka chita gojige la tango Tomara chi thipa gashji kish kalam dani Po jar jim ka chapshili inu ka Nzamlang ka shi zhung chak jin zi Chi nyam san nyang na chum mo re Chuku chung chung chung maa

참들 머식능 라티브숑 데나 워무식릴 코미 회클리 신지 데브당 이그능 랑킹 데타가 쪼그지스탕 라브지 비저탕 저그니 회크 왕티스탕 즈 토토미 미르다 갈랭 렌츠 미즈그티 톱쪽데레 라티 탕스티브시 데니 영 토마그신 실헤브숑 키 알고티 고카니 아르간듬 힘바브신 회크 왕티스탕 라이 왕티 답을 아르딤시 땅티 회크 시름 틀든 땅라슨 키 에이 밤다 Sirsang Tarim, Wake of Lani, Wang Chistangai Lander, Wake of Tantang, Wang Chistangwab Ki Lander Santa Sirsang, Jung Mangurver Yang Panta Sirsang, Jogitangini, Wang Chistanga, Wake Li, Yernutang, Sentry Tip Sirsung Ki and Nipo de the Wake of Mai Gonda Lange of Jisungi Panta Sirgon Injury Theatre, Totomi, Lotistangla, Narjis, Tomar, Govajang Then, Thorandi, Lorum Tampu Thoma, Yungur Zorin. Dear Marcel, Thomar Gundan, a lot of Stigland be, Dresiger, Dartrotting Yin. Erge, Thorchel. Thokan, a lot of Nimashi Yin be, Totomi, Moma,

다트기 비체르 근인 접시 초래 중공 중앙 급시 접수체 이제 급지 주시 시진핑기 초신대 제돈 참정 능력 인지기지 시르 베이징의 폐배 다트기 비체 접견이네 이제 급지 주시 시진핑기 루이스 아보라 롱천 등니 코미 카나디 피처도 속치 빈감지 퍼스템지시 시진핑기 단도네 중국 등 카나디임 제비 시정철 등 단능 폐지대 이제 금니제 탐문과 개편 등 탄다 잠능 실디 단능 등 폐지 다지 용지령 판토 요래

0: 자침 나수 등냠대요.
1: 자침지 나수 대통령 차동 정부를 송수시진요.
0: 자침지 세멍지 열세 개강등 인근 땅클시요.
1: 자침은 야크키 열세 자침냠나. 대충 링고지 지득소인.
0: 자침 말하러 걸바등 자침 소중시파. 자침 서송시파. 자침 송수시파. 자침 외출시파지는. 나수 태문근 간차인.
2: 돌문 메술 맹국이 제라 장클시든 마멍더시 촘라 사칸 론칸 소서 메슈는 먼저의 희샤 제조등 메슈는 쇼크지 랑쇼시했던 마멍 강조지의 다름없겠니 그리고 실라도비 메술 맹국 타지 희샤 나초 원중시니 와튼지 자드긴 차지조기 알로셔 드기치 메술 된적지 담불등 텐샤 알고등 알기콩디 뭐 카르므르 르 타바샤기
3: 흐탐께 벤바레린 디쯤 보자이
4: 디쯤 보자리린 강중제 생흐뜸인
5: 강중셀흠
6: Yan Zashang Sivir Kawachang Gurgitan Pantuk Nambadan Longchun Tung Zajin Deng Sankun Hanji Chinambar Kekum Zang Darta Kechik Nyanlim Tung Jojimand Nga Su Chorhun Yangzhu Nyanchun Kung Wurkil Longchun Gangzhong Shalang Lechun Yin Terung Gangzhong Shalang Lechun Deyin Nga Kechik Lan Donzin Tung Somjigishil Nga Gavzang Nam Giligin Ruban Namba Tung Terum Dala Chanchun Lechun De Dargi Chenpo Shunga Tungtun Dal Dungi Mizi Rigni Sergunu Lechun De Chongin Ayang Shisukul Irg Sosu Gu Chabkun Nungi Dargi Chenpo Shunga Dal Dungi Darta Ngasu Ma Gir Rere Chongin Ayang Mizi Rigni Dugu Rung Suwandi Davdi Ganglog Zikchun Tungchun Jinbe Gangre La Tiga Tungna Terung Lechun Di Nunga Mizi Rigni Lechun Di Shuga Rgami Yoni Mizi Rigni Lechun De Yungina Xachin Da Tsushib Kutondana Jamji Yung Kangla Kansima Lungoni Tomu Najin Zga Ushih Kalim Gili Dali Janji Yuyil Kargayana Girgin Gangjin Lugin Tuna Shwini Gishi Kargay Jawaz Gil
7: Wai
8: Oh
7: Oh Ganla Demu Demu Yen Girgin Gitirun Shabi Jason Gutoni Asi Janda Tonin Shino Tiji Chishin Yen Tigana Ganla Kalin Singan Dorum Tara Tumur Running or Tusgan Dor Dizgikina
8: I'm not sure.
7: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8: Opening is good to me, constantly. It is a division of the sort of chat GPT ga riba sambhi mo tari tesono ko ta ta ta chiz na iki ga lane kama ka ta ta ka ko inda ta ka thana chi ga dark sub zo ta ka mo te chat ta ta ta na mo ko
7: hm
8: eno ta thama ga ya inda sub zo ta pg ta sa ni ta an ma sa thama ga ko ni ta ari sa na ma ku zo tu tu ji ga di char ku chi mo na ma sa ga thura de ta do na mo hm ta ma sa thura ka tu no chi su mo zo ga ta a chiz na ta ni da chu ta ka no ji na si ya ga ta dalam ratu nin chi na ba sida de ni yong de da mo ge tong ju ko ge de tong song de ni ju ga da tu ra ko hong da je ke nang de hong men tu mo je ke ari da ge o chu dong bo da bu ge la se su mo je ke de ma da da de ten de de ge tong ji ma shou de na cloud de ku ju de ai xin me gong su de cloud de ku ju de lin de ari de ge bu ge je bo de gong su de ge gem na ju de de ge ji ge 아 그러니까 지금 아리나도 뭐 총수사냐 이론 마스크가
7: 요기 요기
8: 아 정말 그렇게 지금 무슨 지원이 또 이제 그런 게 있나 스튜디오에서도 너 알리바바 장가 나가디 출품들이 체험을 그 정도라 내가 지금 통신 보스던 거 내가 괜찮으니 공수했던 거 공유한다 보지 못하 그거다 키미 잠보 아 지화로 진거지 RM 그도 뭐 투지 마셔 오늘 스튜디오야
7: 그렇지.
8: 일단 우주 저기인데요. 런지크스 본다나 리닌드 피치글로 칸도 녹한다. 난 칸더니 딱 에르닌스스나 쳐고 무동인스스나 쳐고 정말 시제도 되나 그 문제스 같은 거 같아 되는 거. 마스터 남은 것도 이거 좀 그 냠블리스 좀 심편 그럴 때. 아니 냠블리스도 아리고 맞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이나 시리즈입니다. 따이가 그 거대 정부 저 특치 거우미나 딱 틀어 그거로 동거가.
7: 해비스노
8: 리시바 선박이랑 대를 조율하는 모습을 펼쳐둔다고. 아, 리니스고노 마우아가 대단하다 만 봤다. 딱 딱 리니스 요누가 아, 잠시 그대로 그 주는 모습이.
7: 오이크 네트크 찬칭글 오르지라 지존디 르그니기 페이지가 샵시기 잡콘데 인잖아 다르타 살칸다 토요 뜨긴이 드네요 갑다지나
8: 오이크 찬칭글 그 저군을 란데다 자기가 디나 지금 그러신 거라고
7: 제
8: 오늘 그 스케트 모습을 보셨나 리다라 우정 우주 선로 란데스 그 담보리다 지금 무슨 말로 보신 차지 그 키에 나티스 가서 위기나 롤레나 위시가 이도도 도가지. 딱 틀라서 봐. 너무 돈답다. 아, 바이트다 카나다 삼보다 근데 히말라야 딱 틀다가 우주도 신문지 거진지 좀 틀린다 뭐. 이게 이거 딱 틀다 마지 진짜. 아, 영 라이치 없어서 저 중에 롤레나 좀 보고 들어가 산도. 이자가다 위나 위인데 제스가 찾던 건데. 제스가 책정을 분들 나서 그러나 뭐 드닝 코드 분들. 그나저보다 우리 다치 난 저 카퍼스만 저 기치는 게 보통만아 우리 그 정보 시스템을 약간 배우는 거 있지. 그렇다 말이야.
7: 제제.
8: 그다 뒤에 이제 시바 좀 잡았다. 저 능다 돈은 머크 붙인 거 요까지.
7: 응.
8: 그리고 시 혼자 좀 전화 말 붙이. 나서 아무로 붙이. 기톤 총어 기톤도 진다. 총어 말 붙이. 우리 정도 지 하나 정보가 진짜 살 컬러서 봐가. 아, 너세 밤마다 우리 거. 사실 너세 특수군 들라가다 시고 망즈그리카 마리 돈으로 뭐
7: 제제
8: 아직 그 전에 이제는 거의 그 텐데 지디도 지디인다 카버던 더 지금 이제 뭐 더 그라 그 우리 되게 딱 봐도 뭐 지금 뭐 그냥 제가 우리 그 인증 인증 소리 들다 어디 알고 좀 인증 아 빨리라 그 이게 되게 그게 이 지도 돌아 그 인증 좀 뭔가 아 인증을 봤대 그냥 제가 다른 거 이제나 아 지가 이제 아 이제를 보 줄게 아 저 지금 알 거나 인증을 보다 있는 거 제가 딱 차 그냥 일단 비다 내추럴 받던 딱 받던 몸을 살아 틀었는데 아 눈도 기라다 우리 그 언니 회사야 신기 모셔는데 보조잖아 아 아무리 선생님 같이 그다 신기 보스가 우리 그 계좌들 같이 그래 나상 함께 있나 함께 있나 함께 있나 정말 그렇게 소소다 지금 역시 떠나 되게 그 얘기 좀 더 볼까
7: 제 제
8: 또 좀 넘으래 그다 우리 그 지금 회의장 정말 지금 잠깐 지금 동
7: 응
8: 아우 정도 회복 컨라서 봐. 그게 지금 사실 사실 좀 거. 사실 좀 거. 망가다 뒤쪽 줄이다. huinyang la supa gumban na potensi gumban daga huinyang somada bi ya yimse ni te saga ta ro sunjo ginta ma wa de yongju kala consequence chu tong twa se ma chu ga de ma chu te jo jum bu
7: hm
8: ne jeta ta tong so se ko no wa ren ni go chi sta bi di chi a ju a u chu ko no hui chi mo so ka ke ni chi mo so ni andara ta si ni ta ta injina u jong to chi na ja so la sa ga di chonoro ina ja daga salamgandhi chungu bichumna shinsambagandhi genzo chimbada liyo tamu tawu kikilani chungsa tukchayu kibu ni khadashi tapatang suwa yinja tapa, yinjir tong tapa andamu gu jalo sama zi chayda nash dhokshanda sambaga nganso uyu uku sachanda chigi kuchu nirisana ta suwa naka zariba ta chigu dhosu tawar ni jindin tawa mama mongsa ku chua laka shanda shunju tawa yana chigi tukli sa fiti laka ta barong tukhi tukhi zhudin ta ririjan shena chirisana book sachana di gem that's going to so tell the gem so much today is going to you chanyu man mat mo che che bro ko mo
7: je je
8: to jo ka ge bi che da ndri nang ge so ji ge rong do sa ke che sa sa na so na da ji na gem ge se na ji ge to ma yo che bro si ge chi no to bo nang ge so nang lo da rong chi nang gem so ma da na o chu se ge no to bo na to ka hm ri ni ge da che na da tin dan ta ta song ge 베이징 거시 이스 부분으로라 상한 지 이스 부분으로라 설렁 거시 이스 부분으로라 하나 좋은 다가 야스 동거 레이션 거도 뭐 이게 그 부분으로 힘이 잘 맞습니다. 소수 다니엘 그거가 같다 시가 신 어떻게 좀 다사랄 무슨 거 다니엘 고케 다니엘 상마가니엔 체크 부분한테
7: 제시가
8: 이스 거고 아 따다 이니 된다나 아 소수 거 딜라페시가 반박트 그 저기 아니 그냥 그 토트 다트니 나치 아 더가 지금 도마즈가 있으니 나치 그마디 그렇게 해서 다루는 그런 좀 없거든.
7: 예.
8: 내가 진정가 하마라 소바가 그마가 아장지 때 특세 있잖아. 참아오다 그 이런 공오다 아니 뜻이 그러고. 아 저기네 뜻이 떠나다 소수라 같이 반대쪽 뜻이 좋대 이제. 그래서 이제 진정라 그거 다 다시 막 본다 세진 봐. 본다는 거 그냥 참아. 그거는 기술 그 좀 다가 만 추가 레지다 봐. 당가가 진짜 다 봐. 참아다 이거 어떤 데들이 아 사실시 봤던 아야나 지금 남바서 군이 이제 피시와 아 도모고 제시도 그럼 내가 지금 저쪽 배서 달라요 이렇게 지금 소리 듣는 중에 그래서 그 정치 참아 쓰세 지역이나 저 하나가 다시가 그 다 내가 누구 아니 남바서 군이 오늘 지금 저 제가나 참아 가는 게 뭐다 그 지금은 내가 뭐 응 이제 아니 이거 좀다 좀 내가 이거 찾았다 남바서 그 지금 저 진짜나 참아 그 같은 일 주지도 뭐 남바서 누구 될까 미세나 지금 마음을 믿는 저 쪽에 있습니다. 너무 그래서 좀 찌다 나초스 봐 참아. 어제 소심을 좀 참아. 아직 조금 더 미리 이거 사서 아 다그르니 다그르 시 여러분 도착 그 좀 돼요. 그냥 제가 다 뭔 다 너무 먼저 거 소셔스 군지. 다동 선거 단계에 전달소나 지금 몬스라 그 리시 받나 싶어. 너무 그래서 먼저 잠깐 리시 받 먼저 잡게 싶어 뭐.
7: 응.
8: 아담 먼저 잡게 싶은 게 제가 그래도 내가 쳐주나. 괜히라 그거 특히 그 게다스 돈다나 도자인 좀 너무 그 막차를 통보고 뭐.
7: 아 제제.
8: 마고 소절이 다같이 오시고 싶고는 아 정부터 뭐가 정의도 그런데 정의도 우리가 놓아야 되면 그것도 그 어떤 저쪽은 저도 좀 뭐 아 이마세 다른 이제 지금 다른한 손에 남한 바탕 그러시나요 아 지금 나이글라 소파다 소마 우리가 이제 틀는 나도 뭐 싶지요 지나 오시고 싶다 나빠라 이거리 남한 바지바리로 지금 다른 거 좋고 뭐
7: 딩딩
8: 만다 지금 소르크 쇼그나 조금 멘치고 쇼그나 조금 그래서 정부 좀 동고 쇼그나 조금 아 다른 냉증 거 머리 잠바 당 옛날 링이 비지 더 진짜 제대로 그 사서요 아 이제 링이 되는 거 좀 그렇지 그래 제가 이제 그다 리르크 비지 라가요 노래 라가 그 당선 지금 노우 기대 지금 갱다가 시에서 그도 뭐 아롱 분이 저서도 뭐 좋다고
7: 네 요요
8: 대단한 지 다라테 또 이제 또 다라테 다자가 또 이제 또 소사마 다라테 현실 먼저 좀 보고 이제 받은 거 통해 그때는 지금 노래도 소나 지금 밴디를 처리 하나 다 고트원 세지나 소사 지금 에스타그도 보고 좀 사서 사실 그 다브 디아이티 되더니 산이로 달랑 담이 니나나 에스타그 메타 그 소나 리니가 그 배럴 라가나 누가 지금 소마 수지 단다 에스타그 보고 나마도 그 땡치 단다 산다나 에스타그 보고 그 미스라 가자된 지 코스 모르고 뭐
7: 제제제
8: 고트 위차리 더라 운전하면 디 달그니가라 지 탄서그리스나 소즈메커 다터모도 다원 지 자차자도 같이 말 다르 마오와 다티 바진 자차자리 한다와 베이스 버서 데시오 그 주베 이테나다 요이 그니다 라스자든 라스자그 찰리 겐디다 오쇼 오머다 버소나 남기스 돈요 머릅다 오쇼
5: ཁྱི ཕྱད མི ᱛᱚᱢᱚᱜ ᱥᱟᱞᱛᱷᱤᱛᱮ ᱛᱷᱩᱭᱚᱡᱤ ᱠᱟᱫᱟᱭᱠᱚ ᱠᱟ
9: ᱛᱤᱜᱱᱟ ᱛᱟ ᱢᱟᱣᱯᱟᱜ ᱞᱩ ᱟᱨᱜᱟᱱᱤ ᱪᱤᱜ ᱵᱟᱱᱫᱤ ᱢᱤᱡᱤ ᱨᱤᱜᱱᱤ ᱜᱮ ᱠᱷᱟᱥᱚᱛᱟ ᱥᱩ ᱢᱟᱛᱷᱟᱛᱤᱱ ᱫᱤᱜᱤᱱ ᱡᱚᱡᱤ ᱨᱮᱞᱟ ᱪᱤᱜ ᱡᱚᱡᱤ ᱨᱜᱟᱱᱞᱟ ᱛᱟ ᱨᱚᱱᱫᱤ ᱟᱨᱡᱟ ᱠᱷᱟᱵᱡᱱᱟ ᱪᱚᱠᱚ ᱭᱟᱱᱟ ᱚᱱᱫᱟ ᱥᱟᱠᱷᱞᱤᱱ ᱫᱮ ᱪᱟᱵᱡᱟ ᱪᱤᱪᱤ ᱡᱤᱜ ᱛᱟᱝᱜᱚᱨ ᱡᱤᱱᱟ ᱪᱚᱠᱚ ᱫᱤᱝ ᱮᱛᱷᱱᱤ ᱪᱤᱨᱚᱝ ᱜᱮ ᱫᱟᱱᱥ ᱥᱩᱵᱥᱟᱱᱟ ᱞᱚᱥᱚ ᱟᱫᱚ ᱨᱤᱜᱱᱤ ᱫᱮ
8: ཁྱི ཕྱད མི རིགས ཁྱི ཕྱད མི རིགས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저
9: 갔다고 그래 고개 친구들 투주 나랑은 같은 다 tani yang nian laki gu semkri yag ca tamo gu nian ka gantag yoni na di ka kun ni yang gan laki kaabdaaz ga na
10: o lo so taa dode ta nian zay nga la si bagi nian na ngar nga taa ni gu tukbu tsoma gara nga digi kadaay nar mo a shi zi lak tanda sa otan dana si gu dati di jiz a dai gai dun nar mo yang kaki zi chiriz na o taa rin nian dana ngar nga li kanda daa shon pong nga li kanda sarishin tonga zana tamo ra yu ki a tamo chi nga si gu cha а то почти уж там расчин манго а та мита сискрисна динона так кокей юк один сайо юк тэнэ ан инкара юк сюдери а те маку зоу мале чи донту бутэра э тэшит кэ догя а то мен дина исане тэ лирикс э маз юнэр дине рини тунба тэ

他可能通过其他的那个。

요르랑 남질의 연한 큰거 주시 펀드렌지 체르그뉴 단도나 공스토 자크 소소르 골탕 녀르지비 어르시 그거듬 셰톱 제요 바당 츠우 니콘 당 응글르 냐수 리르그 소고 캬콘난 제요 세레 펀드렌지 체르그뉴나 아족불 촌디스당 냠셰르 셰게르 요르랑 남질치 어르시 마치 도눔 제렌콩 아랑글 녀음지 젠솔디 상리다 당비버 참저스티 도눔 총라 아스탄지그 용버 그지 제시돈 바당 요르랑 남질치 Yanyang Zheng Semche Gagdo Mangtu Nang Zhugjian Badang. Tung Tengpo Re, Zhevmi Zheng Rekhid La, Namadig Basgut Ya Shabshin Donchul Shepi Zheng La, Gagdo Mshetu Chujian Masil. Shurde, Erisar Nikung Shirchung Shepi Jianjin Zheng La, Gengu Shepi Charzhi Yuel. Ngalur Shabshadang, Sengbi Yanur Chabkong Ni, Yorulang Namzheci, Nyocung Gagji Chabkong Jachedi, Erisi Ngalkang Mangpo, Gagdo Mche Jisen Zhugjian Masil, Tung Tengpo Re, Sengwi Yanur Shabshin Donchul Shepi Jakub Zhembar, Gagdum Gwajja Donbi Jizhe Duan. Nyocung Chabkong Nang, Yorulung Namzheci, Erisiya Mgdunu Zulila Kubi Ngipu Dang, Lekhzil Talib, Shirtung Gagdum Shijin Badang, Shzuu Kwanjil Dang, Gokhsung Su Chabkong Su Kubi, Shigrig Dang, Jizhur Shigrig Sula Kewo Badang. Shirtung Gagdum Gwajja Gorshi Kanum Shini, Yorulungi Erisi Tunzi Lafdanbi Nangcil Jechung Dastongji Charzhe Yuel. Nyasu Lirgji Chabkong Su, Yorulung Namzheci, Tu Dangbur Erisi Nyasu Lirgla,

야, 제댕거 년군적 분남바. 디나 참드니 청미 더비거 릉비 르득 졸스 여군고 동는데영 산신 나죠.

Yeah,

0: 아레콘 장송 만큰이 원래 그토가 돈나라다. 나 탈거도 요라 마송아 체크 사카 나와요야.
1: 아마 아마 다 소소소. 원래 주 아레콘 장송 만큰아 다지 이야 거야. 다 참아서리야.
0: 아 아레콘 장송 만큰 다 샤가지 찌그라다 오나자. 너 간고니가라 대치 송이다. 찌그찌즈가 샤타야. 너 간모 송가 덕테나 캐니 어득찌즈는 요거노 초먹사세케 초치.
2: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케니 마람밥트 머크.
1: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긴 한 우즈 찌가 손석기.
0: 머게는이가 이거 처먹은 게 땅이 힘들다.
1: 뭔가 무마즈니나. 나 닐라나 아마 맹크나지 치즈이다나다 다르츠칼로 손놀이야. 아까.
0: 보이.
1: 나 맹크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구하모. 지나 제콘 사자기 때문에 나는 좀 화농 사자기 때나다 부산 주스 말이 봐.
0: 저 그거 알아. 난 골로 걸어모. 난 나쪽으로는 계속 화농 거라고. 솔로그라우 장송 만칸이다 샹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적고야 만른다 까지 메크 나 가모랑 아니가 더네 던톡 찍거랑 아다네자 아랑기다 골모 스톤스가라 쿠마르구타야
1: 아마 다 쳐숨기 땅 닐라 능카타나 언사마스리 다신 주부지리 때
0: 야다 춘 요나 마송공아 카퍼즈기다 땅땅지나 하고 나바마리 냐테랴 팀메트미 오크
1: 아마 다마즈만 이래
0: 망가부
1: 아마 나체 맹큰그나 카프론트스
0: 어떻다래히 야치 치고 트거 든슨
1: 어
0: 젤든 거트
1: 어
0: 든든 어데야
3: 강르 콰크나나 장송만듬 린즈르 바그널 숑나 장송만듬 장르신 용캄트나 장송만듬
4: Ya chokpo namba tina chamdani chami lama arinchina roma ge phajil kangra karpu yin ser kunu ge manglende nyen jo

0: 친다라
1: 총친다라 젠구샤슴제 총친다라
0: 총친다라
2: 자르시 담비 상칸아디 체나비 간컴정 디다타 나바소 그 세르닌 나비 겐트 냔 상릉거 조지 마다는 송정적 년 칭킹 워클라 롱친지 접준비 촘친다라시비 레선인 도고나바 디나 다리그 레선디나 대양아시 양아르진트 송은의 정적 년 칭킹 등 중국 제국종 등 종몽몽 서종니지 소저부 등 송은의 정적 년 칭킹 워클라 롱친 등 안도 년친 송은의 워클 달음 정적 년 칭킹 제국종 어그니 리스트를 예쿠르 정적 년 칭주 在国中二个人看起见干这部戏比十八个不同名我接单会担心站的是更阿比可个接生巴等第六人卡克个等蒙乐东人下巴基国主秀比接这个腾腾等场比蒙顿时亚中南巴在那通人南巴组个十八个不同名我接单会担心站的是更阿比可个接生巴拉三六十
3: 是必当借我们可查定重庆的森路南帕是借我们落实你不认真借路数我认查的借借弄中会拍胸格的你本跟别人查错没多我跟别人那个是必当会
4: 当中国空刚当上无言当家人同啊眼看么个眼么子眼还是个你要让东家忙过你刚忙说了而你接着是恩四八个不得米我接当会担心咱的是个哪把

0: 어이 옛날 나타우스간 존나 나 점흐히노 카마즈레 나 긴모노 나므랑즈그레다 옛나 때랑난 디크르게 쳔나글라즈도 암나 옛나 닝고야랑 심자르케다즈 고리 깡마랑서트게 떼즈 고디 닝고우라트게 떼즈기 닝몽 탄톡 짜게즈기 역세럭서 탐마답다즈이나 야챤도 무레트 어이 마셔른 탄세고 논 디탄교샤나 어른 그렇게 쳐드렸지 어른도 그렇게 한거 미션 조카이나 그렇게 터져고 이거가 가모 짠지고가 어른 그런 탕더런 급시락지 몸주 어야 어른 그런 탕더런 그렇게 쳐드렸지 젠젠젠주 어야 지마트 기르박 약섬 감 어른 보체가 마트옵나 로그라만 고고 쪽지 간디 제지스다 니테스다 마 휘스비 오이나 산카 발람드비 오이나 어차그나 나무랑니 오디 람 짬무랑니 오디 어야 옛나 때로서 고만 용식 몬다나 피아마드 그티엑시비 조과마드 그 왕시비 테르카나 다이트피 차그럼 주시아디 모모니가 나간다 앞치 타자상 하야 찍샤사데 역시 톤네 옛나 너도 안 밤 톤나라 찍샤나 체스야 고만 용식 모 고르리 톤나 라즈고노 니티아리 톤나 노즈고노 하야 어루무 체프르타오 디르게르겐 나 바르타오 너도 탐케다 톤나 너도 그런 탐석 찍샤나 나다다다 그샹나 셴마시케 서거종다드긴데 셴마시케 거르컨 잠다다드긴데 거가 하야 나나바스 거룩치게 저기 딱근 타게 잡다디 데로츠 그리디디 아야 찌흑찌그다 우치아치그레디디 탑셰바나바이나 초코이나 나덕 탐케다이나라 그치아치그레디디데 그치그나 물이름 보치엔데 쳐드레디디데 아야 그게 타스 타트 같은데 온다니 그치그나 초톱스가 타라요 근데 초티지가 롱카이는 말이 옛나 다샤고 쉽시겠나 샤미 롤름 옛나 아르바타사고 침시야 냔사고 하브 그버차가 런칭가 쓰르차가 아야 카호리 토시라리도 요고 카르차랑 쓰게 열라도 요고 녀지간 밤 예즈 머르코르죠 우롱안 바르캉 아즈 베헨죠 아야 너자 체그리브디 디맵게 컨커세만 증고지 진디고 모로스도 나르타고지 진디고 아야 더디 마르토 켈바게 학섬 검 어차 체그리브디 어섬 쇼텐단 죽나 카츠 임디고 와자마단 군나 테벅 옛날이고 때 아야 더이 체르구나 차켄 디스탄도 온더니 옛나 어치르나 수르티 나르티에 사소고 셰수르티 셰티에 사소고 아야 너 옛나 체나바다 작신 촌나 다테론드나 찌흑찌흑도 요 녹찌그나 고친나 바이난 총고 어야 마마마 찌그난 총고 담모아이나 초코 까지그바나 바이나 초코 담셰바나 바이나 초코 요철론드 찌그리디디 말이 찾던즈그다 쳇나 젠동원온도 무드 비선주 다까 쳇사드긴노 어야 또 쳇사드긴노온도 미데르그서 우치흑서치고지즈 마리나 니낙촌람마 향다고지즈 마리나 나켈루샤나 고지즈마리 라루톤나 고지즈마리 나루오야르기가 뚝다메나징고 나시초야르 프랍쇼다메나징고 나샤카티카나 무트즈오노마 쳇달리카나 통소즈오노마르다 타민나 테랑견다르 무바쇼즈 간나나다 쿠키스케쇼즈 쭈뚝식 쇼티네이나 오야 타기도드니 컨커세만 차스즈 니샤네 옌테리 옌네 옌나 아챠 므리 크르게 쳇나르 무체제조 온톱샤나 다 처음 그랬더니 나 그치그나 대로가 집샤치마 총숨 껑긋한 악식 톤나 어때 멋대로 그렇게 감단다소나 나만 나홈니까 칸단다소나 오가 네 무슨 그딴 악식 톤나 옛나 아빠 합식만 인게나 아마 합식만 인게나 니땐 감보랑 합식 요만 인게나 닥식 요나 어른가 쳐그랬더니 디물 이름 보챈도 모비션 조카이나 니막치가 카리가 쳐그랬더니 그땀녀 카즈기 글로체 카즈기 тапчик жаңам би сартан кепкези корекам бу не тага келе таны ориго сам жето рка пусем гриван ихтиген го граваттым тиген нишакты тиген сам жигдан тенгезе болот тада рашидало
1: яндыр жиг данзун нам би хөтө күнг даншин өтөг нерга бары нертик паниги ихтамшану айык реденг гома айык татерин кева мун ихши шипсан жока мун ивун шипсан даны тангазо цонжанап шак кангу армамуз гирин жо комка ямуз гири ранге зану карматы нендигина кина харан зану терела дигина шандым гиркин нам баг күнг даншин өтөг нерга па канду чавла карманы ру Аркатан тан сун обзе хчиг арка тан сун обзе тг хчиг арка тан тан сун обзе бзе арка аркатан

야 냥니비 뚜꾸총총초 실은예문디 당양 등주위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동우 조기 드긴여그는 아식당나르 알랑이 게저슬라 가시오노그 뚜꾸총총 청마그 디슬 담진히 아나 쭈르쭈르히 십던 윤자 뚜꾸총총 청마그 로카 등 참니 실르즈가 예문이 치더고 저시요 아리 긍인지 등나 나준지마 단진 강무그랑노그 실르 세르고 총총세고논데 대랑 제트고 리시요 다나 아치카 공성 학갑당 릴데땡 이랑가 파사 파이카 방아 로기 방탕 요과즈기니 세르고 총총초땅 산데 실르니에 무즈글랑이 아 도크르 디무즈 참나다 시기 찌찌르라 디쟁거 두고 총총청마게 영 실르니에 문데 다 요고즈고 중아 라니게 인데 히기슈가 앙 파마땅 산데 아 아치카 공성 학제부즈그로 중아리와인 다나 아치니야 막지가 Zero chong chong se gono shilandi nyam sa chinyo.

야 뇽니비 두고총총초 공린지나치 나즈나지마 단성강목랑노가 실어 스테르 총총세고노 실런디치년너 아리 실런디년이 울롱차리 아 다영위 합방탕가 지나 영난지위 미뚜고성나 두고총총 꾸르즈거 아 록이능아 록화지기 다르가위 얼렁이 스티피 두탑고노 능와즈두카리 용거고 디젠거 두고총총 서마영 시가 법중의 탕칠의 요체를 아직까 공성거스가와다 시가 우글호부고고니 파마등 산더 영나 나님그 두고총총 초등 산더 시가 스티포즈기고 아리 떠나치 슈니진의 두고총총 노르잠 승글릉노그 실즈가 냠터시 아 다공근진의 세르고 총총이나 적과 냠터시 세고는다니가 시기찬다그리 더나 적고 총총 청마 영나 세르고 총총 청마 냠터시 시 냠터시 가르가주 아 단대영 시게 침부트 마카수 무슨더 가르가주 아 리풍더 시게 대통령존디 시게 판토거리 더나가지 냠터시 세고노 실은년문 대년나다가 나총시비가 측그 잔총은 이와 티바가 찍는 하시나 참모래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세롱 다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머 차티 아니서둠 얼고중 차티인 조버섬
0: 야 다롭지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 드글음 서송실 우덴적 희샤 샘서종
3: 어종 따회 앞이 흑진으로인
4: 흑업샤빠 보위 잔차인
3: 네

0: 야, 나 가룬도 여덩이 똑금다 냥 말고 늘었자. 나 리마샤나 촘끈 제주 특이 넌 죽는 자자 끄는 자자 소이 나통.
1: 더 무슨 도리? 그새 그 가루트 치크 크가 확실 확실당이 아르마디당이 냠지기 그나 선즈가. 년츠즈가 다 샹와 글루트 람르즈니 르가 가이콰존니 녀즈가 트즈가. 공구 크르긋 녀테 이치마이 녀마 지그지가 도그즌 이예다츠. 아레타 니기 카브다즈 이노지니다. 녀따라 크르게 땅자우르 아자우즈응가 샹차 마치가 야르마라 도민 교고노 희송이다. 크르그라 뚜까 마치 아른가 흑셀카 가루 알랑에 용이 다글다가 가이콰존노 녀테 사마 아르지흑츠사가 지기땅이. 니기 스페나 지기땅이 조기 그나송즈가. 샹와 글로티 람버즈니타 르가 가이콰존노 녀테 드그지즈가.
0: 어롭은다즈니요. 아니가 녀그르타치가 아브레란드가 아니가 고모 야르므란 조조이지. 도미니 아니가 촘큰란다 특나탕.
1: 드즈노 르가 가이콰존노 녀테 가이콰 간나마샤리.
0: 헤 다치 셈크르즈기 므르고. 아니가 촘큰 쳔모자야즈가 특당나라. 응을럭 가이콰덕치가 이그리. 카마도 니살이 한조가. 양치샤나 아니가 사지 말고 유즈가라메코모. 다 아니가 야르마라송에 사마즈그스탕에 뜨그마이리 아니가 도그이 커먼조니.
1: 디그지샤노 샹와 글로티 잉그 아랑가 아람가 흑셀크 가루알랑에 용이.
0: 아로픈다 미조 장모셀 응을럭 흑셀크 가룬더라 아름부 치즈긴. 아니게 사마 쳐수사난도 나나니 용토와. 디슈겐고 아집쇼 똑금뇽 안주가즈다 결국 샘크트라 예물고
1: 디지셰츠 니가 안주기 응나 손노 년츠즈가 영 람르즈그니 안다가 끄치크 토아존니 녀트 모즈가 트즈 데니 니가 끄치크 토아존노 녀티 츠와송이
0: 요 어로픈다 사저 공고이노 공즈가 안교고요 교덕 끄치크 토아디 저즈기 이톰니
1: 디그지 디노 쩨꺼 토아존노 녀티
0: 타우라지고 다 겨우선 그 캬마키가 야르마라 도미도니 아로 다 사지 캄보 강아라 라가마용 그 곰치고 흐슴 도그이라 흐다 어레장을 거 톤도조 자야스긴고 니 통아 어르즈 얼기 잡나 사드니 흐치긴 크라 겁츠가 마즈긴 즈그 타와
1: 디지 셰츠그 Tanita, shiwa gluti arima arimga xerke karu lang yongi. Qchiq toa zonno nyete sama argiq chhilatangi. Chawi khabda zgi no jinita qchiq chiko chargi samuz gi otangs. Tanita chawu xsimbo gashpina jigitangi ngona ndrogi sons. Nyensizga chawu yong lamrzgni laga ara gu zonni nyazga tkhizg. Tani yinga tirtswa songi.
0: 야 어렵는다. 건강 요구니. 따라고 대부터 무슨 재리송이 란직 말아. 다 도수 말아. 샤라 하면 좋아.
1: 뜨지셔노. 라고 손노 녀티. 라고 탕아 땅땅이. 크니 간날 땅이.
0: 아픈다 자오. 답시야 수즈그메. 알겨우선 그 캬마키가 열매란 캬미다오니. 니마 차지가 시 캄버강스이오나 주샤. 아유, 히야라치크 다니마 아크치가 지라.
1: 뜨지셰노, 샹와 글로티 영 아랑그 흑셀크 가루랑에 용이, 녀띠 사마 알기흑츠 사그시기땅스. 더니다, 커치오 조그, 흑긴나 냠키자, 아드나 냠뜨크 족보 일지, 납자리, 쭈그지기땅이, 조그이, 흥나 송스그. 더니다, 차오 조그 화슴소라 제체지성이, 아겨우 냠바디 긴발렌조 지이즈가 샹와 글로티 샤노타라 크르게 야우즈응가 포브정가 스타카송이 남실 잠즈가다 치크 토알랑이 용이 사 오르즈고 얼게 갸브다노 사차드니 갈로르드 끄치긴 쿠르 얼급츠그 마즈기 샹타즈 시나카 남랑츠그 야우즈응가 글롬보즈그 포브정가 스타카나 몬친 메니 끄치긴 쿠르 얼급츠그 마즈고 노르츠그 Sabnikara arjigi songe jau yarshi itangz. A jau ga nirma nirta kalombo tsangma kwa.

0: 中国中央的确顿级30级比参拔不下来了。去年南巴级接班大级级的年纪，这个三分级比参比能行就一来。
1: 아른게 무송나지 빠져진 개큼라 송초비셈 아른게 세송나지 빠져진 거리글라 송초비셈
2: 치지 샘칠 세진 바들 나치 도크르 세세걸 에치크 세템
3: Nyankunamba, Tungdi Ajaka Symptom Shibi Champion Nang, Gangjina Suri Torkum Zibi Yen Shiba Dish Tongji Yin.

0: 조질 때문에 상처시가 나빠래.
1: 월지 수아르 바는 남나 흘러서르니 제 제터 챔비 보다 주위 랍지 스마티 맨저러 버리들 당당 야크브 지세리 조쿤 좀버마스 농업 동처 집이 희득급 명체디 从我想起了我们可能

0: 월지 수아르 비임 달 중등 맨줄리가 최치 젠등 최단 제라 캅쇼디 맨제라 버 정매비 부정치르 삼합진 아브디 튼거 투긍 수버레 램셔셀
1: 최적은 적정도 인지나 월지 수아르 콜라 존나 카차깃 그 돈덕치 걸고너 달란지나 야톱등 샹친른 바응이니 나라 스치르 망 긍치테니 인지나 잡주셔께요너 대당나 달로 인지나 저다저와가 체식적인 중태 마치 인진나 담법이누가 우치스와르과가 나저르기라 잡득스고노 자크르 비 체진데 응이스 숑정마오가 만캉소수고나나 럭터시에진 비경지
0: 당급 문안지에 비탕데 힙 질럭섭심비 월지스와르방 네톨라글렌지 차쿤리 융섭겔디 감수르남비 문남지 전된소비촌 대잡숑 차벌드 총원지어랑 슝코리 있는 링크머 대통수어의 판비 아닌 초업 최다 파바실라 사바현
2: 出差加班的路上，我是第一次。你也念通吉里的等于，我们看那，我们个康苏丁尼是个努西尼。但康苏丁尼的呢，后面啦，还记得说个苏吉汤盖努吉尼，红西个接地吞他，我们当然是个接个吞他。
3: 你是东边的这里玩的，我就是玩个边，咱们从白山木吉泰拉，从我老婆家前木，我那个苏这个头浪去，突然么千里么那，吃吃了泥瓦苏江西。啊，对那大概，啊的大，啊对哇个门巴个人巴伊那出过，啊大，就是上中个门巴，啊对，这个啊大中人巴个门巴，啊对，这个申请啊人巴个那个，我们看个那个门巴个能呢，大家吃个。
4: 家治一米，他么子个生有啥的，他么子个呢？我就，的，苏格兰的村子那啦，大龙没特的个是个，没那苏中跟这个说啊，刚你只特个个是个松柏街那个子个呢，我个苏阿个八个，他耕种，他么子苏中一住，这个说我去个跟爸爸，后面到，没特的些经验。
5: 原来他穷，他们女儿没得过，离婚咋会的？
0: 大家去那个领的用是这个轻松那个，从那些子里子那的，会更当这个是，还是个人的。当当的家可不接应得被设计哦，从我说这个头不冷的，这路轻松个家过马路那边送，说这个等啊，满足的讲一些头马的，说这个别是更正把门不说中西康。你懂多了，人家们什么叫头马的呢？大地玩的没什么叫他不。

0: зуаргбар чапчин цансил жи жолам сарва тотон хто жиндэг
1: арасунинан дэрта цуу дэмбала мапутан зулан мани арараз куну менжин тугнда ю кэсл тэдэгтэр
2: а та касон дэнэна а ни синжи ялан ангисо а тойгон сургэ синжи тинэс нипэр дэтани а тани вутэнжи яншгэ сонанжин өчэ сургэна тойгон сургэ ян жибатэ өкэ сургэнда та тойгон гэ нэжэнда 민진다 다가 몽고통 수치라스과 그런가 토마마이바게 체치 몽몽즈가
0: 월치 수르그다르니 농우 동처마 본거령 마냐머 진진 중안 키와 담바몽비 날와 등답랑니 수르그 용력 거리지 송츠마르비 히티도 냠바 참바레 칸데 덤메 당르브 참친지 럭실 서와 골디 월르 수르그 나쿠이 초들당 베리 라가지 아르니 녀르츠지시니 찰데브당 아르근졸 사르수시디 월지 수아르바 펠진 주바레 도냥 갈첸덴
3: 15시치나 칭하이신장 견딘부이의 이 시진
4: 농이 장급 종아가와 총위상 진급 높은 예르미기군이 시진핑의 디르브사리 둥기 차치치 제초랑릭지 공반 잡든 나중대등이 동덕 소리금 총군 결진킴 송르주브라 머르기 텐들 망치 라급지지 텐저름 폐지 급적인 장급 그토다 리긴지지인 다소 동덕 소리금 만지긴지나 토르긴 나세긴 고지라 제름 대튼 간송 링니랑 뜬 즉팅 그토다 돈누고 니와 지시 동아라 니슈 요기그 만지 샵시 차치오 바라 찬시보사 뜨나 더기오 바 돈디 페지에 제치오 바라 링미 젠즈나 판토고 누구 토르긴그 종덕 소르기 반지그 토삽진고
0: 돌나 월지 소르긴 종히 여르긴 이촐 올타 차라비 마드르도 보데힐라 부사된 카비 종네 잠릉그 영스르 네비 만지 종치르 따나득 바티오 환주종들 초스텐캉다마통원라 디네 리징랑샹스나네바 차르진 흔다득 반도요 당가영덕비 서지오 요체란 이르와숑드 방탕가 초스텐캉총총니 마초지캉비 종치르지 만캉체모당 스타르그 제스미지 따탑니 당르브진지 피치나망 나비수르그 덴지니 당르바르그니지 차르니 아게르브지 너르질 합치니 바람만바 소중지 요체라 기르와 쳔보숑드 월지수와르반데니 롱옥동차라 진진다반 나비히르블리숑와 코나자 마얀바레 니르도당 팔지제 손치는 와르멜드 코랄라데니숑와얀디 니르진반 럭셀당 니르진반 아직치 니르진반 차제레 다다레
5: 从我们的龙屋东车上来接比我接所有的门子带人住上面的亲戚拍击三周行的公德层面年半的刚进的所有的托根级别电视巴第一天年困难吧地处家恩给大腾街耕种三十四里村东村的年初来村的所有的老母错当种镇干科吧所有的车上当花粉钱大哥的话皮路这就是大哥的话恩正车上当所有的人前一天
6: 没碰公布等还无先出你几千只个年龄的装备银藤啊几米连层的啊出洋气人家的地母西这个人是你也别是有这些卡在诺基你别是有这些先看用这么点再吃了菜当时的谁也杀出了人那苦巴的谁他妈有那一烂气的而且诺的龙是真的总重三马七和四马东
7: Joan Chung-le, Zijilin, Chazin-le, Mo-sa-in.

요르랑 남지리 연한 큰거 주시 펀드 렌지 체르그뉴 단도나 콩스토 자크 소소 골탕 녀르지비 어르시 그거듬 셰톱 제요 바당 츠우 니콘 등 응글르 냐수 리르 소 캬콘난 제요 세레 펀드 렌지 체르그뉴나 아족불 촌디 스탕 냠셰르 셰게르 요르랑 남지치 어르시 마지 도눔 제랭콩 아랭글 녀음지 젠솔디 성리다 등비버 참지르티 도눔 총라 단지그 용버 그지 제시도 바당 요르랑 남지치 Yanyang Zheng Semche Gagdo Mangtu Nang Zhujin Badang. Tung Tengpo Re, Zhevmi Zheng Rekhid La, Namadig Basho Che Shabshin Donchul Shebi Zheng La, Gagdo Mshetu Chujin Masil. Shurde, Erisir Nikung Shirchung Shebi Jenjin Zheng La, Gengko Shebi Charzhi Yuel. Ngalur Shabshadang, Sengbi Yanur Chabkong Ni, Yorulang Namche Chi, Nyochung Gagji Chabkong Jache Di, Erisi Ngalkang Mangpo, Gagdo Mche Jisen Zhujin Masil, Tung Tengpo Re, Sengwi Yanur Shabshin Donchul Shebi Jakob Zhembr, Gagdum Gwajja Donbi Jizhe Duan. Nyochung Chabkong Nang, Yorulung Namzhe Chi, Erisiya Mgdun Zulila Kuwi Ngibu Dang, Lekhzil Talib, Shirtung Gagdum Shijin Ba Dang, Shzuu Kwanjil Dang, Gokhsung Su Chabkong Su Kuwi, Shigrig Dang, Jijur Shigrig Su La Kewo Ba Dang. Shirtung Gagdum Gwajja Gorshi Kanun Shini, Yorulungi Erisiya Tuanzi Laf Dambi Nangcil Jechung Dashdungji Charzhe Yu.

Yeah,

Ya

아니 다 나이 이미 쳐서 그렇게 샤하는 줄 봐. 팀에 체크 치르나 그거 아니야 그놈아. 문바 니끼리리 거의 강실 치메시지요까? 겐그치다 니끼리리 그 그와 깨치르나 그 치메지 시그 치르 나브스 거에 당신데. 와르그 치르나 데이터야 휘첸다 휘니 그와 그 데이터 디안다나 아직 챙지고. 더 아니와레. 선바이나 치르나 아니 테레 아멘 치트라랑 위슬테도라. 니노니 치르나 영 나던스가 총총스게 아니오고. 동호이나 치르나 저우라마나 그 지하는 만탄데 치르나 응 그송이. 추스모나 오나다 치르나 야친 그 치르나 체크 야친 하친 그 시크 치르나 뜨모가 니 그때 오나. 드나 치르나 맨 척다 지라 뜨모 오나. 다 추스모나 치르나 체라 그것도 진짜다. 저우라마나 그 과진 더세지리. 하는 만탄데 치르나 그거 송스 그나 그때 세브 송스. 그때 세 송데 등이 그렇게 치르나 아멘치 치르나 아 느실라 마콘 바리 아 아멘나 치르나 그렇게 꿈에가 되는 우정 그 사건 아멘 건 마케 치르송 아멘티 마와 사다득득지 블로노 니가 걸지 드니 니와나 치르나 지그니 치르나 그렇게 사티 오노 뜻이나 치송의 정에 다 그렇게 희식거라 송에다 그것에서 럭티 처리다 치르나 아주 라마나게 지난 건 소용노 너무 그 나한테 아니었고 동우이나 늑슬어 도히 총거지 회든 건을 뜻이야년 아멘 제르기실 마군 바시 띠인도 비엔 리마니엘스 아 그거 나한테 동우도 호모들이 네가 고든 체질에 세르지네스 데니다 체르즈나 아 하치나 건시 그 체르나 니테 손에다 뜨무게 체르즈나 와까 맨 마네레트 지우까 데니 체르즈나 늑세크 도호 세레트즈나 지 하나 만타리스 지 하나 만타가 영 체르즈나 총이 가르트 확치 그스 아, 영어 치르나 총아니 치르나 붙어서 영어치 선보고 일한 요구를 다 써요 총등 치크 손으로라. 근데 손대 등 치르나 그게 와 그 텔리가 손에 아 가농사기 등 치라 붙어서라. 근데 그게 치르나 와 그 농사기 그게 마 치르나 농사기 그래. 근데 와 그 농사에 그 그게 가스톤이 스와이. 근데 그게 슈크라는 거 쓰다 그 아 돈에나. 근데 영어 치르나 슈크라 요라마나 그 그럼 되나요 총아 전부 치크 치르나 영어들. 다크 그 검들라영 치르나 총이 가르트 식그 그거 무슨 소리였나 어 홀로 펜슨 쪽이스 아 아주 첨부 아 건르 첨부 때 세이스 그노 아 다루 강진 너가 그 특니네다 치르나 그게 무슨 소리였어 아니엔 그거는 그 치르나 땡비도 안 그래 건르 뜻은 되게 치르나 특니네다 치르나 그게 땐 땡그 무슨 소리지 근데 그게 치르나 건트 쓰그스 아 아루 그 토가 터네 됐다 그치게 다리 다르다 치르나 드나다 치르드나 하타탄 쯧흥 그 쯧다 타이 와즈기 요거지 드네 그르게 치르드나 아멘거 르크신데 치르드나 그르게 마힌드레 아 그게 아멘거 히웨메가 아멘거 히웨메라 치르송다 치르드나 아멘 마인 비흐타드그 치르드나 티브노스 아멘 아멘 고누고 치르드나 아멘 마티 머고누고 치르드나 하타드그드니 야시 코라 치르드나 바노스 데누고 쫑게다 아른거 치르드나 응나 아멘 돌리 송르다 다크브다 아멘 마니즈스 다다득득 디브노즈 그노 테노정 그 그리빈 리브드다 치르드나 아 동세라브 총즈노 난던데랴 네니 녀가 제나 치르드나 고마 동우라 치르드나 니와니가 아르기땅 샤와랑진 조바레 너그틀도 호스 그노 깨치르나 아르기랑진 조바라 아 테니오나 총크르지 회든 그노테스 녀엔스 그노 깨치르나 샤와랑진 조바레 고마 선바라 치르드나 제와니가 연데랑진 조바레 아멘 제르신 마콤바스 군우 치르나 연데난 줘 봐라 디 도핀디 마니데 디게 치르나 아른게 고누 그 치르나 아멘 마니 지그세 군르다 디게 치르나 강스 줘 고그 연데 태당 니와데 치르나 소이 줘 고게 되나 네 연데난 줘 되지 되니 니와시 다 그 슈카라 송 연 치르나 그 다 겐가 다 가게 치르나 네스움 탑가 슈카라 치르송 다 그 다 케멘티 옴 먹이겠다 나는 치 치드지 그걸 뜻을 취해서 먹은 티에서 그게 진짜 더 봐라 다 처리해 놓은 거 그거는 나한테 세미비 유튜브 채널에 강진 공부 용지진 너희 때때 권인스 하트 내비 속이신 그거는 괜데 너희다 치르나 세미치버라 세미치버 그거는 다 잠지 그냥이 어 세미치버 다 잠지 그 유튜브 더 담바 잠지긴 때 치르나 와 그 니든 나 유튜브 치다 잠지 마르트 메가 그게 잠지긴 때 치르나 유튜브 치와 우진치는 거와 그게 지난 지화 찌던 거 해봐 너무 그 덕이 젠들이 어 다크 치르든 나트리 하는 만탄 데요 치르든 나 지든 난 된다 땅 때비 치르든 나 흐세미 지외 또 그게 땅 치르든 난 다그스 찬 다그스 너무 치르든 나 그게 나그스 때나 디그다 치르든 나
Шукура сумит.

이제 아무나 그거 아멘 마티에 진짜 스타트 같이 보는 거가 영 총통 전부 찍고 시커라 진짜 끊듯 쓰는 장 대성 됐던 것이 다 그거 맨 그렇게 마키는 마케 전부다 싫었나 강릿다 아 끊듯 쓰듯 싫었나 강릿 공부스고노 강릿 한부스고노 아 강릿 여우스고노 싫으시리 대나 강릿 쓰레 강릿 여우 싫나 뜻으라 어 끊듯 쓰듯 싫었나 렁친데 싫었나 아 용거그 치는 르그지그도는 당하네스 용지진스 그가 용은 용거데 아 용거근 르근데 치는 르그티에지그도는 당하네 그다음에니 치르즈나 체리다 원롱스 쓰라이모데 당데 치르즈나 하테비스 아르파 크루트고노 그 치르즈나 나파 그 촉그 치르즈나 치세데다 다 그게 총지 그거스고노 에 나한테들 다 티치그데 디네시나 그게 흐투부 아든치 치르즈나 힌트 치르즈나 쳔부데앙게스 데나데 송어 치르즈나 끊듯이 르그티에 송어데 치르즈나 나파 그 제텔라브농즈 유즈군노 난덴데라 디그노니 치르즈나 냥이까지 공화 동우이나 치르나 연대나 진주 비젠데 아니 빠이나 휘징근노 냥이 비휘데 선바 샤와랑 진주 비젤 샤와라 치르나 샤와랑 진주 비젠데 데 네튼 치우 선바데 실사르 송들 데니 지와시 오치 아멘치스위 츨랑이 이스군노 디 나나 치르나 총총스 끄스모가 데니 끄뜻스 치롱웨 끄뜻스 르크티즈모 치르나 체롱에 대등하다 치르나 데니 다 강쿠 강팬 그 치르나 맨 담질 디네 에 체롱에 치르나 맨바 그 치르나 맨바 키와 그 아 아멘 줄은들 할 텐데 등다 나파 그 축 담지 치르나 다령 시비츠자 디게 너니 동호이나 치르나 아멘 답이 대등하시 리피 봉원음 랑초 등다 엠브리지라 데 동호리 아니와이나 치르나 아멘지 몸처럼 요한데 능이스 통이 쳐줘 봐. 드니 선바이나 치르나 루강치나 시코라 치르나 아랑니스 쳐와. 너무즈 그 나한테는 스모크. 디그 동우이나 강레드나 로지르 캄비 체크는스. 게드는 캉티 아진 바비스. 게스티니라 랑초이스. 메토 폼비가 남브렌지스. 아가미 카이 버칭그 니웨응우승 와클라스. 소청 게스르 세와이스. 개미인 즈미 코리인강 세군노 겐지 니게 너니 치실 군을 했다드나 아멘다브 대등하다 치르드나 나파 그 풍우 담지다 응나티 나라 치나 랑투 등하다 엠브레지라와 뜻일 군 루지르 깜비 치컹네스 루자 치크테스 루무 자 치크랑들라 치르드나 흑감 손우그스 치컹라 치컹 쩨우르 치컹 쩨우데 당은다비스 다크초 강지마 토치나 하원마레 프파원마라 데누그 쩨응게 치르드나 뜻다비스 최근에 겨우 땅 총이 치르진다. 나파가 속고 리우들아 지지름. 아 로지르 감비 최근에. 게드는 흥티 예진은 장위지. 지다가 치르진다. 초 게드는 강타라. 초은 강가래. 아 초은 강간도 아프다지. 최근 지다가다 치르진다. 초은 강간도 하게 초은도다 치르진다. 아프다지. 아. 더 제타부 군이 아프다지. 그지나. 아 치세가 치르나 가멘지 커완도 지나도 아프다지. 그네. 그거 똥거 조샤고 똥 오무 치르했다지나. 체세가 가맹그 아주 강쟁그 라가니 치르나 용 디니 용노 그 체세가 가맹그 치르나 커완도 돌당즈스 도르체스 왜 체세가 당즈 했다즈나 아 깨치기 대만이었스 아멘치 커와트 크토리 치르즈나 아 하테비스 아 르파그 르파치쿠 마르투 메누가 나파그 리우트 확치 원리 타토다 치르즈나 나파다 탐치다 다크 치무즈 그냥 손즈 했다즈나 깨치기 대만이었스 치르즈나 랑초가 남버지 손즈 아, 랑초이 메뚜 폼비 남르데 되오까 랑초가 메뚜 그 폼부 폼부니 침부 침부니 다치르드나 개개개개 불어오듯이 아그나 치르드나 그게 흥감부 아 루자트가 감다누 그 치흥어 아 누구도 못 아버리지 다 그게 치르드나 그 초트그라 메크스 다 그다 치르드나 체세이가 가맹 그 치르드나 커완데 돌동누 그 정거다 스케치 되니라 다 치르드나 리치 랑초가 남르지 다지 화나 치르드나 치흥감부라 다른 치르드나 랑초가 메토 카르드나 다버레 드그네리 영화나 아트지 회진 죽지나스 아가미 카이버 청거스 슝그 치르드나 와클라기 칸데스 메토 담치 치르드나 니마탕 영문나 치르드나 니마고 오스라테니 칸제고가 영문나 치르드나 다와고 오스라테니 칸제고가 원청 와클라기 치르드나 흥게 메토근데 케구나 니마라 다와고 오스르게 치르드나 만니게 칸제 메탑게 뜨끙그 칸제 탑게 뜨드나 아가마 오문 디마그 그능아 치르드나 워름 그 칭송어 됐던 거 푸즈 치르드나 뜨토르톤노 그 디가 즈그마트 카기다 치르드나 와클라기 메토근데 카기 동아데 세르그네라 어티네다 아가마에나 디마레 디마그 가능나 아중오노 그 워르창기 이스그노 워름 그 칭데 카그 니피
샤피 템비스 아즈그지 타노거즈 이제 앙오상와클라스 앙오상스 고노치르다 남카기냐지 어 남칸데치르나 제타브레즈나 와클라게치르나 흥타브레스 와클라게 흥타브인데라 소창 기스르세와이스 다크데치르즈나 와크 단점당지오크스 아 와클라 앙오상게치르즈나 쿠안데라스 아 아지크르게치르즈나 아지크르게치르나 소창데다치르나 끈암르세와리스 아 헐나치르즈나 공모 남카가 앙오상 가야트화 Tuan-tang chirizna, kwa-yang-dila chirizna, gajikir-gir tunga-kaart-tongne tanganida chirizna, khintu sewa-riz. Da lang-su chirizna, qanambir-jee-tang-zi-giz. Gaming-zimi-kori-ng-gong-zi. Diga gaimu-goy-ta-gi-zi-jiri. Diga gaimu-goy-ta-ndi-gi-ta, zan-ma-si-gu-nu-sa-ji-ra. Sa-ji-chen-bu-gu, kora-kori-ng-di-tam-ji-ta chirizna, gang-gi-j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gi-
ཁྱི ཕྱད མི ཁྱི ཕྱི Kaya tukhi naam khandala chirizna Gajikir chiri Chawanda chirizna Chakirzi yonu Chachilir yonu Dekhi chigi chersong chirizna Yon Napa ge chukku chirizna Langsu tala wapa Ndamu gu gu ni tuangu gu Tiga Nantan dhamu re Tane uchi Nyang gu jenshi Hulu ka Ngumbu gu nangni chirizna Liju gu jenri kirge Hui tuk tuk gu ni tantan matu Joisha gu tun ngumanda chirizna Tamek Tena liju gu jenu gu jim sendari Huluka shimandi chirizna ajina rangini shena zi tsikung kungi chirizna tsikung ajepuke tsama adomtana chizire tizna adawung ipi khwiri lojir kambi chikhanda ketin khanti ajin bapi kechik nila lang tsui meituk pombi anambran zi sikunu kenka dawi tsita kwa pari tenu kuchanga huluka ndi chirizna ajina stu chirizna adawung ipi khwiri ti nana yang chirizna vjen chirizna khwijin uka kirgi khwijin gani chirizna mangvi khwiri хуй энийг янчаг гоо гэгэ чигний чирэзнэ агамаг хаг варм гэ чэн диг чирэзнэ ваклаг мэдгэнд нэ тэгнүра цаймуу дис чирэзнэ ангуу шин сайн наан кала ажикэр чи чирэзнэ чэва сева жинт сучэн гэ чирэзнэ гэсэр сева андамуу гэ чирэзнэ аж энийг гоо гэ тэна ян чирэзнэ хэжэн гэ нэ чирэзнэ мангви хэ гэ ян ок ти мэсэн ди нэ дэу чирэзнэ зэгжэн гэ ян ок лангцу мэдг гэ зэгсэ гой даа лангцу и мэдг помбо Kena chirizna Tugda warni chirizna maadhi zi Langchu yi meitogu tazi Napa thamchik langchu ndi chirizna meitog kizhig sikoy tanzi Warga tugda maadhi zi maadhi vi zi chanchi jenri Ta tamdi chan jenba ge jen Maikha ziri Ta tungu re Tane uchi aniwa she Aniwa na chin amanchi ngum tsaru yuwan dina ngisi tongi tsijo paata zi yunira Kanga rikna ni ija yisi Agpa tungni njimbi aman zi Tamchi rinchin tang chung parasi Gengi terti tatak tsums. Gengi ripi tambayans. Dangi umu chungi lis. Shepanda yi tukundu la ngusa tari gengi kangs gunu kewartari. Diga kutun chizire tazirnas. Gengi isgu ga da chidari. Gengi shik. Sishik li las. Gengi isgu nu amenshi gunri. Ta chikungni gengi chingi chirizna rugi tukhni langu nuga amenshari gizirijiri. Sishik li lar khwa nas. Jiwu sisig linday chirizna ji tigdangri tazuz Amenga kawata tigayzu chirizna tigisongri tazuz Nawa tang chawala sukhiz niwa jachigda Niwa jachig Arunga chirizna lijeng jiwu tamchik chirizna shukhunde Anu jang cibarishye biis Niwa jachig tanga dayan biis Agpanda zijir Ta nizgina chirizna namu gu gori maangayusigu Jiwa tang
나와던지 아가와던지 아가빠 치와던지 너무 그냥 라마가 어디지고가 언제 다비 치든나 니위 니와 자가 치든나 급한데 되지 동네인 준비하면 니와 자가 급하 치든나 급자와니 동네에서 그누 치든나 급자와니라 급자와니니 치든나 진바 쓰는 거임바 쓰는 브르셰비 아니 엠부터 강래했다 나 가면지스 아멘데 치든나 회식나 치다브래했다 담비 하치 엠부 치던 치든나 나가스 때나 치든나 담치 엠 치던 나나 너 치든나 곰축그라 안 직든드나 흔트 곰바 아니 담치 지나니 축드지라 너무 그냥 곰축드지가 때다비치나 담치 아 담비 하치 엠 부치 당다버치나 직든드네 곰바 축드지라 너무 그랬어 때는 그 정거다 치르즈나 경기 때르르시고가 단 루아리 뜨고 담치 때 치르즈나 물가와 메거드 끝나가거스 루아리 뜨고 치르즈나 샘친 담치 때 치르즈나 늘아가거 때 가위 치르즈나 때른조 왕주 챔보레스 왕주도 챔보르 치르이스 아 아멘티거드 지레 끊트 슬리 송이 치르즈나 아멘티거 나파게 츠타드 다크브다 치르즈나 그 일랍드 쳄게지 당스 그르치 치르즈나 와그 리그 아 나스기 뜨거지 당스 그게 치르나 리그 치르나 내 담치 치르나 성거지 당스 대나 다크브다 치르나 나파 담치 치르나 랑초 당다니 아 능게 치르나 돌룬데다 컨송스 아 그게 치르나 얼루게 치르나 시인데다 쳄송스 그게 그노 난던데리 끊거지 삐땡은 당이 뭐 정하빌리지 또 내 쳄지 쳄고거지 쳄고노가 좀 센치시를 뜻에나 끊어오거든 어 나파게 쳄거지 아 끊거지구나 나파게 쳄거라 나파게 쳄거지 기후 담체 그 리다 하라시 거던지 안원첼라 디나 치르드 난 디샹 흑다나드과 아 쥐엔카치과 너무 그냥 손에 못해거지 어 다크브 그 흑검들라양 뜻에지리 아지파게 리그 아지파게 덤버리리라즈네 리나치르나 아르파가 살그만가 어디가 살그 차르르 양드데 쳔모드고 로송즈드나 당이모 쳔 쳔비리라 나르가와리 나르가와에네 치르드나 아 그게 아드가르 방식그마라 뜨나니위 치르드나 오모 담체네 치르드나 도타그 모레 어 도피 타그 치르드나 도피 히 인컴 나오노고 아 도타그 캄나 요노고 치르드나 오모 제마 담체크 거동그 랑초근 제완데 용 치르드나 와크 ngu thai kha chen gajig tong gus ta chuk chung ni ta yig se gunira do thi omu tham che ta chirizna ni tham che la chirizna do chik ten keng chirizna kuchu ajira o ta ta vi chirizna chiu jikten ga se ten ga chiu tham che la chirizna do chung chukhan de jivir she pi do tha ga omu tham che ka chirizna ziwan de yang chirizna khsi chi nain tong gus khsi chi nain chir so kuchu chirizna ngu thai da chi wa ka ripa ga tam da da mo yu khaz gira ta ndole ngun chen na pari kuchu 최근 겨우진도 저런 녹음해 봐도 모자라. 다르다다 리치랑 초진에 맞지. 네가 아르파게 떠르르라 저런 나와고 너무도 이거 뜨지다 저런 나와고 너다가 어무 탐치도 무차이 가정기 동거지 그는. 뜨다비 리 근데 건강시에 그거지나. 다 건트스는 용도 그 저런 가맹그 다 저런 시인들스. 대는 거 좋은 거 뜨지지. 대는 거 좋은 거 동도라스 그는 게 저런나. 아멘치 아리시 아멘치 아니. 수아르키니스군 수아르키 아닌들라 정화이니 디가 니트치르나 똑버른도바 아 떼똑쇼에니 떼라 키브른도바 떼타미나 똑은도지 어 떼타미가 군이다 치르나 능가 맹가 아 리크신들라 치르나 똑쇼에니 치르나 떼라 키브른도바 아 너 탐치라양 치르나 키응오라 아 투식 그 전에나 탐치라양 치르나 무사데르그스 떼이나데 치르나 요엔든 강르가리 치와당스 아 Хивэн чирэдна гэнрэ ngāli чирэдна зомба. Нэмуэзэ мэйкэ тэзэдэ чирэдна гэнрэ кэргэнг чирэдна гэрэбтэ кэнвадэн дэнба. Нэмуэ чирэдна гэн сэнзэнгу кэзэну. Нэнтэн дэрэ. Тэнэ вэчэ нэнгэ гэдэнши. Гэнгэ тэнгэрэ нэва нэгэ чирэдна юэндэ нэнжэн жуэ пэзэнжэ. Сэмбэрэ жэва нэгэ чирэдна чихуэрэ. Хулука жигму дэху нэ чирэдна нэнгэ мэлунгэ ли тэнгэнэ шэнэгэ чирэдна жа чивэжэнжас. yāng dōngjīn sōrngāwī nōng nī chirīdhī nā pēshūng gājīn gā nōng nī ngōm chīr pēshūng gājīn jīn rī mā rī gāng rī kāng tā dī yō kā gāy nā chirīdhī nā tōng yīnzīn gājīn rī jīn gāng yīnzī tō mū rī shūnī wī chī sīmbā shī sīmbā yā nā chirīdhī nā rū gāng chī nā rāng nī sī jī wā sī gu nō tī rā tī lā chirīdhī nā tōng tī rū
mati tak jang si. Shibye ri tsum sasung wii yin dan shil chikhin la chiya da li si. Anamchi o sir odin ta chal li si. Angun chi la ya lang chin chukwa chi tang si. Chiwa gang gara sikdina sipa yi si. Tol chuk chukun di si. Adatang mar tuk galin da gi si. Shukwa ngay shin zanwa na di gang tong gi itin maan pam si si. Rawara ni chi huay mu cham jiga chukhi lag sur li vijan si. Khzupra ni min kurjira jawi shabtil salaman si. Tata kai adonga sayashil si, khsivi chanayas, kwaani li si, sachul jiyamayas, dobdina marsira jiyla oos yunno kandib. Tandu, shongliwa ku, dreji khaz gezi kaga. Kandu ka jimtsan chiraytadina, kagiz gezi dun ramu chiraytadina, kuwa dhugayndi khetri wanari. Tenu chonga, tsikla kani na chukwa, kongni shaychu chiraytadina, rigni shaychu chiraytadina, ngana yungay, tamuzi kukwa nechiru ka, deyon chiraytadina, nyang kastonyum, chepri janziray kage. Onan diga kootun chazirayataz na uchi avshigni yaran dhejig. Sahchul ji yamii taz yoka. Da mankhen sirayataz na sala chupi gung sirayataz na jowu rama nari. Jowu rama nagi dachiriz na htamda meiz u taz gunar, gongsek htamda. Tongte rukhi chwa sayataz gunu geni mak dachiriz na kwaanyi li gunu di warda dachiriz na htamda mankhen sirayataz na jowu rama nari. Amavi yil kanre tizna, htub tang dambis, marsira jila oos. Marsira jindu chirizna, kaga hpaga chanwaga khandukunda chirizna, amarshang serundi nara. Tenu chonga chirizna, chiriga jiwari. Chiriga jiwa sirizna, hana mantaris. Hana mantanda lada chirizna, gongsiji tsutetag amezuz. Tan jiga nangli chirizna, jimtsinna suuchi shakunarizna, aru kanchina sekununda, kirgaya nisaga chirizna, yitane nina da chirizna, ikhangar kwaziris. Angon chi kirgi chirizna, tisi nisaga yitani chirizna, taa chi khutubtangda ambis, marsirga jiwu chochi chirizna waka yongzhi lagantila jikhwajinta tsira chayongzis. Chirongna taku uchi samtun tamchin dhubsongzis, tili chirizna, gendul kanchunga chirizna, gamanchi chirizna arig tamchilang. Tini khachik naipi tuk tamchila chirizna, angar li chan langchu dambri chirizna, gawandu chirizna thawku jikdangzis. Tina takubda chirizna, taa shikura chirizna, ruu kanchinda chirizna, shikura rangne chagugus. Rangni maachana chirin da uchi jemba zingni saathkhuni waka nyugjizu maare kirga ni tanita chirin da kirga chi ewa ziriz. Khwarna chirizna zambi naataga chirizna juanxang dis. Da kongni chirizna jina ebga tizna tsu maampam gandamni chirizna jina da ebga si. Maampam enchu chirizna rawan zinangni kirga jina da eishang arukwa ziriz. Tani jina da chirizna ziga, yaqa, zanga jenga zi. Kaisi saa jela peena chirizna taa kirga kaamjira meiga manziga meiga majenga sikunu nantandiri taa khuyi guni tandiri zambi naatiya kantungi itil maampam tsi ravna neji itil guga yung khuyi chigiga shena chirizna chamjiga choma taa chenbu chamjiga chirizna choma huay muu sikunu ndiga chirizna namanda zijiri ndi namanda sirizna chamjiga rangila yikhinta chukhuyis lukhi solmuu Kuna ga chirizna arag juu maartag chirizna jemba, jiu sisi gara chirizna arag nama chukkis. O, ta lhamu chirizna huaymu ga chunga namanda chirizna se adagu aganga tizna chamjiga aganga, ta maartag chirizna jemba magang nahtavaris. Dina ta chirizna di namjin hui di namjin da chirizna gamanchi chirizna arag naasuga chirizna zombis. Aru kanchin deyong chirizna tisi nisa ga chirizna sa tini chirizna ni ju maartu sa cha jemba na chirizna chirizna meyab gosi gono nondandari tenu chongida chirizna chamjika tobla si chong chirizna kanyo mani yawara di chongma la chirizna dhikrin zimbe shiu nikhtinga chirizna sabaksim na chirizna meyab gosi khuyi tina amjanisi tini chirizna kojir jayi shaabtsil sala mani yuka kholu ga jirvi chirizna jiu tanda chirizna sirchi kholi jiri jayi chirizna ngichi kholi jiri jayi namu ga chirizna kholi jiri jiu nga chirizna jakir ga ila shunga nari tiga chani da chirizna kholi jiri jiu tisa nari kholu ga jirnu ga chirizna jiu ga shaabtsil nyi si kunga ga kanti nyi ga zinna shaabtsil no kunga ga shisara kanti nda nyi ga si ti nama yang si gunari ti tanga namba kinta chirizna kanji na chirizna ta satikna maare tisi Di nanga chirizna nangtan shisa gundarizna, yuuzgina chirizna kirgi waka da lagdurtan chirizna waka sordib. Dini ona chirizna waka nabjin, damu wa chirizna, liga chirizna, liin ziwara jenshik chirizna, gajina gana sukha chirizna shtiyo ka. Dini nanga chiyanga se chirizna. O ta tih tawi chirizna, khtonjuru ngatanga chirizna longchula jiwa.
아흥땅 쪽히치나 틀란장위 아저운데 따비가 다치르즈나 그거 공안이가 아지지라 시험니가 다치르즈나 시합게 틴데다 강진아 치르즈나 삼번의 말이스 뜻 젠뜻 치르즈나 어 아루 강진이 세고는 내용 치르즈나 와크 다니 젠번에 치르나 흔뜨 미요 아지르스 무르크 아지르스 그놈 영어 치르즈나 회지지그나 아 샤 치르즈나 자다가 세고는 내 잘도 시야지 우치 크다 세고는 아 칼라이유 세고는 때라 어 잘도 시에 세고는 데 치르즈나 아는 게 추모즈기 치르즈나 아 겁나라 치르즈 겁나라 치르즈나 그게 남칸이 바꾸는 거 치르즈나 츠코나 통해 또 겁소 치르즈 다 사핑게 럭신나 치르즈나 잘도 시에 겁나요 살람 바비 치마 통도 되라 다티게 나도나 니가 치르 치르 또 마스터 치르즈나 남칸이 바비 잘치 코나니라 때니 치르즈나 아는 거 꿈비야 동안도 치르즈나 아 그게 세지레스 그 마스터 사람 바꾸는 거 치르나 오치 다급 그 살아 짓고는 거 동무 사나 짓고는 거 전다 치르나 와 그 동네 말했지 내가 치르나 돈 치르셔 거느르나 아루 강친데 크거 아니 뜨니 치르나 와 그 아니 주 마스터 사차 젠반에 용나 치르나 내나 치르나 엠나 말했지 거느르 때 메비 치르나 네 친데 회망 거네 때는 그 동무이나 치르나 잠나 아다스 거는 네가 강통데 아, 초마티가 근데 시주 마스터 치르나 젠바네 지나 매우거든 또 회시리. 아직네 치르나 참지 그 종마가 정거 넘버들라 치르나. 아, 활모라. 네가 치르나 정거 넘버들라 참지 마스터 치르나 젠게 치르나. 아, 너 회임 초고서 그네라. 티존이 치르나 콜루고 지리 저우라. 어, 아주 강탕 챔부 근데 치르나. 아, 너 강진의 산주는 말이지. 더 치르나 회 승바라. 저 치르나 자다가라. 자다가 잘도 시인도 치르즈나 그거 치르즈나 와그 아 남칸이 마음도 그 치마 뜨고 잘 치마 뜨고 치르즈나 와그 살람 바삐 치마 통거지 그노 아 너무 그 치르즈나 회 없이 그 고네스 다 아루 강첸다다 아는 거네 자고 누구 치르나 좀 챈다다 했네 좀 오나 뜻다위 치르즈나 와그 좀 챈다 회 그 고네 떼네다 떼었어 뜻다위 아주 강첸네 세고노 뛰 뛰 제프르 치모들이 그게 제치 치모들이 올 것 같지 아 만원에다 치르나 뜻다인지 아, 우치 군이 알아시. 통태를 후이 치와세비 터드는 망거라 친나 롱을 뜨거든 예비 니끼 채트를 쳐있는 즈그마진지구노 걔는 이 마크다 우치 똥그다가는 실라오 어르띠그 제프를 도체치무들에 했더나 스피 흐티무는 이정 치르나 가오가 스바스무가 언지기튼데 스바한디게 치르드나 흐티무는 이정 치르드나 아갈레오가 도체를 치르드나 흔다 토우기세구노 대누구 정거 치르드나 언지기튼데 스바한디게 구우그 돌쭈그라 아 그게 치르나 고이 돌쭉 당은 나가시 돌쭉 돌쭉 세고는 다 그게 치르나 몸에 담 찍은 거나 시장 이렇게 라비 쓰가는 게 지우가 뒤냐가 돌쭉거든 고그 돌쭉 당은 치르나 총거에 되거든 어 뜨다비스 아 통화하던 건 태워라 아 다 아주 강진 치르나 니 담 찍그 치르나 아 너 치르나 새 알기나 좋고 아 세체르즈나 구나 죽고 나 구나 죽고 세대송어 체르즈나 럭바가 아르그나 죽고 데누고 쫑거 띠거 아그 멍짬식 영어 체르즈나 통테르 화게 체르즈나 아 넘무고 체르즈나 요안나 흐슴 그고네스 아 체이야 딩을 비죠가 체이 딩을 비지가는 거 디민지 쳐와세요 아 디민지 쳐와세요 디만브레 쇼네 인지나 체르즈나 다 제이즈인지나 치르나 흐송드가 테치르나 쳔엔 바로르기 쳔기 치르나 흐송드 다 네크 덤나 치르나 치티라도 못이게 치르동가 데 다음 말이 디 멤버를 치르나 쳔와 너무고 치르나 쳔아가 등에트 세템노고 니와던 거 댕게드 니와던 거 대누 디냥아 치르나 쳔서거즈나 촘만 판바 즈그즈 아 통테르비 쳔아세비 즈고가 아 근데 치르나 지우 다음 체크 치르나 뭐그 통화 하나이 테바 아는 거 치르나 리그 치르나 와그 아르바 리그 치르나 너무 그 요한드나 숨덩 아담바 티와크나 루 강첸디 치르나 나그 고나라 축거니까 그나라 축거 추앙이스 때 송 치르나 와그 자나라 축거 세군들 다 티그 요한든다 신루트 쳔무드레 했드나 티 멤버를 체위 치르나 체완드다 치르나 그렇게 세트업까지 세트비 뜨무고 치르드나 드니 땅 댐비스 멍그다치는 거다 뜨무와 그냥 찍젠다 개찍젠 거스 그다 챔본데 치르드나 다 아정하니 치르나 아정하는 거 치르드나 와 그 뜨고 그지 아 그냥 찍는다 치르드나 특어는 거 사 특어는 거 치르드나 쳐보 거스 뜨다비 연된 땅 댐바 아 제비니 그라 제와스 그노 치르드나 오치 산지기냐래
제가 니크이나 치르나 상지가 로마레 상지가 콜자 어때노 정그 제비니크 다 제가 시드 제가 신디가 치르나 잠초도 요가 쳇터르스 고노 잠초도 안드레 잠초도 치르나 또 마주 그 가정린데 와 아 잠초진트 치르나 와 그 타이와 너무 그 치르나 콘츠도 그 성지가 치르나 와 그 신드스 성지가 콘츠도 치모드레 했나 잠초다 버리스 아, 대체는 타이와드레스. 뒤에 대체는 저장 잠수다브가 치르드나. 샤송그 쳐봐. 공안이 치르드나 김우종그 대당 치르드나. 쳐비드 대지르. 아, 달라 치르드나 쳐반 부고는 거지. 옛날 그 제든 그 쳐오스. 남용 치르드나 세빠메 봐 그게. 제치메노. 너무 제치메노 흐트르 쳔보. 땅흥 흐스비스. 쳐비연된지 세지르. 니가 그즈그만데 잠촌디나다 치르치르고거즈나 초용거 그즈그만데다 치르즈나 돌고거즈 뜨끔아 돌고거즈나 흐슈그 지워치즈나 돌고거즈 콰라잉 돌고거즈 흐슈그지 탐질랑 치즈나 돌고거즈 어때노 정거치나 흐슈그 질라 치르즈나 아 돌고거즈 뜨다비치즈나 초용거 그즈그마젠즈레스 다 루 강칭거 치르즈나 와그 아 제시셰권을 그게 늦으리드나 와그 사차강나니우 그 뜻나 성지가 땜바다르사나니우 그시구노 다 그게 자크르 포크이타치나 오 강쟁게 외우고 인디게 치르스나 산츠나 치르나니 오늘아 강테세시구노 테누 정게 치르드나 츠칸 동우게 나온드니 치르드나 수치셰군르드나 아르 강쟁데 치르나니 사게 일 땡이 존르 늦거나 우 그 뜻나 자크르 포크이 성지가 땜바다르사 주초 치르드나 성지기 치르드나 와그 땜바테 진증기 치르드나 도만망사 원 너무 그 사잖아요 그스 뒤 어느 메테크 치르드나 뒤 신르부터 가기다 치르드나 아루 강진 세고노 데타 치르드나 아멘거르기 나츠거지니 아 연드는 펜스문 츠과다가 되니 뒤 메테크 주 담치 그 아루 강진지 멍좀 태와자암 진영 치르드나 와그 체리 치르드나 만반데 능인데 치르드나 세템니 아 아르트 치르드나 통마트거든 치르드나 체리 능인데 치르드나 세템니 아 틀라치드나 제와 잠치 어르카 잠치는 치나 로카이나 저 건그이나 저는 근리기 자시지 아 아르 틀라치나 타와 잠치는 치나 치위에 링엔데 세트네 아 뜨무고 치나 연된 땅 랭그스 데누고 정고 아르 강친 강테스 리다치르드나 아까 니히튼 데다치르드나 아까 간얀트기 치나 차브다우크스 어 뜨다크나 니그 뜨나다 아까 제 담바다르사 안드나다 니그 뜨지 뜨다 갱그 아르 요차치드나 니종네르데 Tani kawa niwa ga nana chile zina kanga tovra kawa raam no lus mati itag jansi kawa raab tano yi chile zina mati tam jesi shivi ri tsum saasung yin jansi chikil chie dili ziyo ka Diga jim tsan chile yi tizina nangtun chi shi kuna yi tizina o jevi niku kuka jawa ga si ra ᱡᱟᱣᱟᱜ ᱥᱤ ᱪᱤᱨᱱᱟ ᱡᱟᱢᱥᱩ ᱛᱨᱤ ᱪᱤᱨᱱᱟ ᱛᱟᱭᱤ ᱥᱚᱱ ᱪᱤᱨᱱᱟ ᱡᱚᱱ ᱦᱩᱠᱷᱩᱨ ᱠᱟᱣᱟ ᱛᱮ ᱛᱟᱢᱪᱤ ᱠᱤᱪᱱᱟ ᱫᱚᱨᱡᱤ ᱪᱤᱢᱩ ᱴᱚᱝ ᱜᱮ ᱜᱚᱱᱮ ᱛᱟ ᱪᱤᱨᱱᱟ ᱭᱮᱱ ᱜᱮ ᱫᱤᱱ ᱜᱮ ᱪᱚ ᱪᱷᱮᱨ ᱥᱚᱢᱟ ᱜᱚᱱᱮ ᱛᱟ ᱪᱤᱨᱱᱟ ᱪᱷᱚᱭᱮ ᱡᱚᱝ ᱜᱚᱱᱮ ᱟ ᱫᱢᱩ ᱜᱚ ᱛᱚ ᱟᱫᱱᱟᱥ ᱛᱮ ᱟᱫᱱᱟᱥ ᱪᱤᱨᱟ ᱥᱮ ᱫᱮᱛᱟ ᱠᱚᱢᱟ ᱱᱤᱜᱟ ᱪᱤᱨᱱᱟ ᱟᱨᱟᱵ ᱛᱮ ᱱᱚᱭ ᱪᱤᱢᱩ ᱴᱚᱝ ᱜᱮ ᱠᱚᱯᱤ ᱢᱮ ᱛᱮ ᱛᱟ ᱡᱟᱝ ᱛᱤᱱᱨᱮ ᱠᱟᱝᱜᱟ ᱛᱚᱨᱥ ᱠᱟᱝᱜᱟ ᱛᱚᱨᱥ ᱜᱚᱱᱮ ᱨᱮᱱᱟ ᱚ ᱛᱮ ᱛᱟ ᱵᱤᱥ ᱨᱩ ᱠᱟᱱᱪᱱᱟ ᱱᱮᱥᱟ ᱜᱮ ᱭᱤᱞᱛᱤ ᱟ ᱛᱮ ᱟᱱᱟᱥ ᱛᱚ ᱟᱱᱟᱥ ᱠᱚᱢᱟ ᱨᱟᱢᱱᱚ ᱪᱮᱫᱟᱜ ᱠᱚᱢᱟᱨᱟᱢᱱᱚ ᱨᱮᱱᱟ ᱟᱨᱚᱝᱜᱚ ᱠᱚᱢᱟᱱᱤᱜᱟᱥ ᱠᱚᱫᱚᱨᱡᱤ ᱡᱤᱱᱛᱟ ᱪᱤᱱᱟ ᱢᱟᱥᱩᱠᱷᱤᱡ ᱠᱤᱪᱤᱴᱩᱝᱡᱤᱱᱤ ᱟ ᱪᱤᱠᱷᱢᱡᱤᱱᱤ ᱥᱮᱜᱟ ᱚᱫᱤ ᱟᱢᱫᱚ ᱠᱮᱠ ᱚ ᱪᱤᱠᱷᱢᱡᱤᱱᱤ ᱫᱟᱣᱱᱩ ᱜᱩᱪᱤᱱᱟ ᱱᱤᱭᱟᱹᱛᱮ ᱛᱟᱜ ᱛᱟᱢᱡᱮᱥ ᱛᱟᱱ ᱫᱚᱣᱟᱨ ᱠᱮᱨᱟ ᱥᱤᱣᱟᱛᱟᱝ ᱠᱟᱫᱤᱵᱤ ᱪᱤᱨᱫᱱᱟ ᱜᱚᱨᱩ ᱯᱷᱮᱱᱥᱢ ᱥᱩᱠᱷᱟ ᱜᱤᱫᱟ ᱪᱤᱨᱫᱱᱟ ᱭᱤᱞ ᱞᱤ ᱱᱤᱜ ᱛᱟᱢᱡᱮ ᱛᱟ ᱪᱤᱨᱱᱟ ᱪᱷᱟᱝᱜᱤᱡ ᱛᱟᱝᱟᱥ ᱟᱜᱩ ᱥᱢᱵᱩᱛᱟ ᱱᱤᱜᱤᱫᱟ ᱪᱤᱨᱫᱱᱟ ᱪᱷᱟᱝᱜᱤᱡ ᱛᱟᱝᱜᱟᱥ ᱠᱟᱝᱜᱤ ᱪᱷᱟᱝᱜᱤᱡ ᱛᱷᱟᱯᱠᱟ ᱛᱟᱫᱱᱟ ᱥᱤᱣᱟᱛᱟᱝ ᱠᱟᱫᱤᱵᱤ ᱨᱩ ᱱᱤᱜᱤᱫᱟ ᱪᱤᱨᱱᱟ ᱪᱷᱟᱝᱜᱤᱡ ᱛᱟᱝᱜᱟᱥ ᱛᱮᱱᱟ ᱛᱟ ᱪᱤᱨᱫᱱᱟ ᱣᱮᱥᱛᱟ ᱥᱟᱣᱟᱛᱟᱝᱟᱥ ᱪᱤᱪᱤ ᱥᱤᱨ ᱪᱷᱚᱱᱚᱝ ᱛᱟᱥᱩᱠᱤ ᱛᱟᱫᱱᱟ ᱛᱟ ᱯᱮᱢᱟ ᱜᱮ ᱥᱟᱣᱟᱨᱟ ᱢᱮᱛᱩᱜ ᱯᱮᱢᱟ ᱜᱮ ᱪᱤᱨᱫᱱᱟ ᱥᱟᱣᱟᱱᱫ ᱪᱤᱨᱫᱱᱟ ᱥᱟᱣᱟ ᱛᱮ ᱪᱮᱪᱮ ᱪᱤᱜᱨᱮ ᱪᱤᱪᱤ ᱥᱤᱨ ᱛᱟ ᱛᱤᱡᱨᱮ ᱟ ᱪᱤᱪᱤ ᱥᱤᱨ ᱛᱟ ᱪᱤᱨᱫᱱᱟ ᱪᱷᱩᱜᱱᱟᱝ ᱛᱟᱥᱩᱠᱤ ᱥᱤᱭᱮ ᱞᱚᱝᱚᱪᱤ ᱥᱟᱥᱩᱝ ᱜᱚᱵᱚ ᱛᱤᱡᱨᱮ ᱟ ᱥᱤᱭᱮ ᱞᱚᱝᱚᱪᱤ ᱪᱤᱨᱫᱱᱟ ᱥᱟᱥᱩᱝ ᱜᱚᱵᱚᱱ ᱫᱤᱜᱚᱥ ᱡᱟᱱᱥᱮᱞ ᱥᱤᱜᱩᱱᱚ ᱟᱹᱱᱤᱠ ᱛᱟᱱᱫᱨᱮ ᱥᱟᱥᱩᱝ ᱫᱩᱱ ᱪᱤᱨᱫᱱᱟ ᱥᱤᱜᱩᱱᱚ ᱡᱟᱥᱤᱝ ᱡᱚᱢᱵᱟᱨᱟ ᱠᱷᱟᱜᱟ ᱞᱚᱝᱚᱪᱤ ᱨᱮ ᱞᱚᱝᱚᱪᱤ ᱥᱤᱜᱩᱱᱚ ᱡᱟᱥᱤᱝ ᱪᱤᱨᱫᱱᱟ ᱡᱚᱢᱵᱟ ᱥᱟᱥᱩᱝ ᱜᱚᱵᱚ ᱫᱤᱜ ᱪᱤᱨᱫᱱᱟ ᱟᱠᱟᱱ ᱡᱟᱱᱥᱮᱞ ᱟᱹᱱᱤᱜ ᱱᱤᱜᱟᱥ ᱟᱹᱱᱤᱜ ᱱᱤᱜᱟ ᱪᱮᱢᱚᱫᱨᱮ ᱛᱤᱱᱟ ᱟᱠᱟ ᱪᱷᱮᱠᱷᱞ ᱛᱟᱵᱨᱮᱥ ᱟ ᱪᱷᱮᱠᱷᱮ ᱞᱤᱴᱷᱤᱠ ᱜᱩᱨᱫᱟᱹ ᱯᱚᱢᱟᱡᱤᱱ ᱛᱮᱥ
아름부 치치르나다 점마메 비치나다와 체힐단스 아름부 치치르나 르츠거 덴트나 봉아빈데 다치이나 체케나 가루레 르체나 가마린다라 다 가르싱 가마르위 치르나 점당데다 가남브르타우거스 아 가남브르타니 메세 티그 오스르게 가이브 치모레스 아 온등 아즘등 가남브르타위 치르나 오스르게 가이브 치모즈레데나 가담보레스 아담부는 대체지나 학감들한테 학식을 치르드나 발신 거우하던가 담바 너무 치르드나 제시 요거 제시 원한테 대체지나 아 강석 그 지우 그 학식 다리 타서 어 너다치드나 니마가 치르드나 징크르라스 아 니마가 치르드나 셰리 땅다가 너지 너무 치르드나 나한테 그것이군 하나 아무튼 어스 어딘 대체지 그가 어딘 지고 누게 치르드나 니마가냐 아 르츠거데 치케당 치레 림부치 치케당 르츠거 치레드나 거든친데 치롱다 치레드나 와크 거즘당 데타 까남브르타비 오이치 가이브 치레드나 아담보레 아담부티게다 치레드나 남카게 와능데나 까남브르타비 치레드나 오스르쳔 데타 치레드나 니마레 어 탄데타 니마게 쳔 크레레라 데지 치레드나 와크 쳔능도 모테르 거지 응원질 하스 그노데 치레드나 타마잉게냐레 아 응원지다 담은 세고는 더 지르드나 와크 가랑친 흑톱지 주가 담지 더 응원치 베직스 거다 야 어 가랑친 흑톱지 주가 더 담지 지르나 시정 응국득 매게스 지우 와크 튼이 땅다 엠바 시정 그쪽 와크 아 응국 마트거지 응국 마트와다 지르드나 초근은 나다 지르드나 그거 와크 체나 지르나 흑진데 제와에나 다 지르드나 그거 치라 아 존나다 치르드나 젠치 그르게다 아랑그라 치르드나 와크 다 도루그 아 아랑그르 도리 치르드나 마라 치르드나 와크 하동그다 그 그노그 넌튼드레 뜻 다음치 그 제프르다 랭그스 다 하마인 다음치 지비니레 그노 스케치테 디네시나 트렌디나네 응원치 하이스 아랑친 드화즈 다 하만드 치르드나 그게 와크 컹득당 되네 알자 치네 뜨무그 치르드나 아르그즈라 테노 정그 하만드 아랑친 그즈스 거다 다다 치르드나 컹득 젠즈르지 컹득은 니게다 치르드나 초디나 체르송에 다 치르드나 와크 진치크 참아주라 와크 어 가능메트던에 르그 페위 나크즈그노 다 하만드 지사게 치르드나 네임초 너무즈그레 에트즈그노 다다 컹레 에트즈나 다크 치르드나 컹뜨스 세고노 니게 치르드나 알랑은 부 치엔데레스 알랑은 부 첸데 치르드나 와크 아 강진당 아 더스 지나 카카 이는 오크 단단히 치르드나 치라 치라 아 로 강첸스고노 로 치르드나 더스스고노 너니가 치르드나 돈 치고 멍거 남정 시비 치르드나 레스 그거 농튼도 뭐들이 돌주 죽은디 아드땅 머트거 갈린다케 슈황에 실렛드요가 어뜻다위 치르드나 스파그 아 스피스이무 치르드나 돌죽다버리 토르주 추트 지르안 디게 치르드나 아브델레나 추고 아 아브든데 치르드나 진치당다 엠바라 어 디게 치르드나 진치당다 엠비 아브델레나 치르드나 데 치르드나 와건 거 요마 타게스 요마 진치당다 엠비 치르드나 마스타고가 마스타 그렇게 봐 다음지 마스타 아르시 거 다음지 그 치르드나 진치라 되네 치르드나 남카도 퍼트나라 아르 니건 고데다 치르드나 와 그 태치 좀 맞네 너무 그 치르드나 와 그 도치르고 그 Dimitri ke persil khinti chirizna wa ke shukhsil khinti denba persil chiwa dumu wi chirizna sha chirizna a kalenda ka sigunu de tam chik a yang chirizna khshugulub kra chirizna khchu mitumne a dumu wi chirizna wa ke aru da chirizna dumu ge thochil chenz ge res da ri di chirizna thu yuan den a ri de kana ni wi chirizna sa chang ngin zamba dna ji wi chirizna wa ke a ruwa ge chirizna nyang an de tam chi da chirizna she tang de na da chirizna 다 아직 아라브네치 세고노 디건 잠바나티 컨통기 때 마음품치 아라브네치 화무 참지 지회 럭스를 내지나 서프리님은 콜지르 제위샤트 살라면 세고노 디게슈 만체다 치레즈나 다 휘그고니 단다다 그 뜨무즈이나 아 아르네사가 이 추다 지르와 드나 치레즈나 타마인바게 치레즈나 드니 인사 드니 치레즈나 와그 어른디가 와그 토칠 스피스티몰라 치르나 체프트 프그네데 몰타 사차제네 지그나타 에므나 마레 데 시코라 차고 그트지다 미그고 아 라마나게다 세 메즈그트나다 어 다게 치르나 지 하나 만타라 메즈그스고노 에든 드무즈레 드니 우치 연행 가젠시 드니 공화 동호이나 치르나 아랑신 조피젠지 아 제비 니키 체터르르트디오카
ཁྱི Sasun win dashil chicken the chick at this, and I'm too old to odin the chillis yoga, catches in a hijing on it, a monkey huis gonna did it. A monkey huid. Chitum, Joa, congress, secondary, gonna catch in a yander engine, Jupy Gendy. Speed or two, gonna get his own chisel, and a shill, gonna go vandages, and a nippy huida. A kagan nippy huid. On John Chisna, then a hui manga goni touches in a. Or, who can't change the touch in a shikura on this chabu, secondary, then no chungu, huijing on a mavi huyanis. Rather than each is going to catch it in a ehon, maybe it's in a tangent go be gentry. Huemu chamjig and nam canyli is going to king of our touches in a young mavi huid. Sachuchi me is going to catch it in a seshichi gentry, seshika jang and only chit in a shawach in a tossichi gentry. Sachuchi me, told in the master a jilao to the yoga. Кечерина сешик генген анда чердина шава тусек генне генген инзин демодри тени учи аниваше чунгони вале ханаман таг чердина руд шикурада ганчинг онче ниса чердина ж ганчен ниса кантасе ниса те чердина шикурача чану генда тела чердина ажентна данс кони лес нигдо го пердангин атес Lagpa lagdin chewa is, anashik tabi gongzhe pangs. Monsin adi paranda was. Lingin shukji adi sikha gongzhe. Ngu yombu tani nis, homa kambin dan sirev

0: 다 너무 그 나든 체질 거니요.
1: 동호의 나나 체질이나요. 안고메 비냐 그 체질을 엄청 매트 쇼 안데 타브. 아. 하필은 니 안데 타 체질이나 크시고 그 냥그스 테니 치나 셰폰 잡아. 아니와이나 체질이나 데이터비야 용데 젠라 펜브르몬 봐. 선바이나 치나 남쇼 젠들라 치나 니크르다 안 봐. 아, 남쇼 젠르 게치르든들라 니그르 코르르다 안 봐. 내 치르든나 제초 내 띠라 용데와 그 시그 제초와 그 다지 요네스 게인지 들다 안 봐. 아지와이나 치르든나 알람부 담제스 아니엔 그 람스 좀원데 타블라 치르든나 디 나면 치므니비 나슬제 봐. 아가이나 치르든나 아저샤 담치 치르든나 시슨 비츠다 안 봐. 드코이나 치르든나 흐툼비 아지 펜슴 츠과다가 된비 고니스 잠바 휘동 르크티 치르든나 다 안 봐. 키치르나 좀반데 치게삼디 너치르즈나 와크 좀비 어지 펜슴 츠과당 된바 너치르즈나 와크 후이 뜨마가 고니 치르즈나 와크 후이 마가 고니 치르즈나 띠오노 나스 조고네 데리 아담바이나스 단데 치르즈나 젠바가 담지디 치르즈나 사원나느라 띠누 쫑고 어제 샤그 똥글라가니 세치나 응그마든베 니와 따르타나얀 지르 언정 치르즈나 츠주르 메트시와가 차네 치르즈나 니와 메프르담바 너무즈 그 동우위나나 너무 총총이 가비드나고 아담보는 그 치르나 동우이나 치레드나 아남슐라 남브리용위스 쳔지스 남키 텐질라 야친 근친 쳔비 회의 지스 후샤 히시 징크르 루히 틀강스 원스미니테 셀셰바스 아담을은 데니 라마양 너 라마멘실스 참지강위 솔미 츠구지스 콜루토르샹스 글리제비 베춘젠 아이크테비 롱아닐스 쇼크는 해피 언덤비 고스르스 키위 총굴라 레잉저 크 시와라시스 담브라이 총민점바 카티가리 응츠란지 이끼세비 고급 초스 응거르그 총데 테무자르비 이지람테 땡응데이스 아니앵그한다 뜨든댄실 철근데 통스 르긴 뜨근네 초이지그 체캉니엘스고노 겐지 데니 데나 이그노르데 크르즈고크 너그르기 쪽지 아 테모자르 이지 람테 땡근데 예지오가 겐게 야그게 예 게나치르나 젠지 사르기 치르나 체송들 땡근데 이지데군들 네 고든 체세군을 했드나 그거 다 셰폰 잡 바래 우도이나 다 러브지 고게 장고 셰사이나 치르나 셰폰 잡 바스군들 다 아무 매비야 냥그 스주르 응음 살아 감메트시와 너 다브즈다 치나 키 상상치 이건 저가 기다 치나 제르지고스 저는 디지털 치르나 니완데 타바크 아 검은 체즈레스 아 검은 체즈레스 디지털 치르나 처석이 동거도 세르지나스 아 담바 아니치 디비스 근주 담바 등 던듬 담바라 너무 그 담바 아니치 디비스 히샤가 아니 담제라 지르 아남브르 쇼바당 담바 남슈스 아남브르 쇼바당 담바 다 마르득 마시네 치르나 럼부근 안세라 키와 담치 치치나 샤와 담치라 뜨그정 쇼비 치르나 그 진이 요원들 디누 쇼응그 어 아담바 아니 치 치르나 돈나 디비스 히샤그 그니 담제라스 아남브르 쇼비스 아남브르 영위 이드요가 그네즈나 아남슈 치 그노티 당 담바 어 아남브르 쇼비 알로티 당 담반데 치무즈레 뜨즈나 와크 아남브르 영와즈레스 아 키 체르부 키 글루틴데다 쳔무즈레드나 다 흔드 그자 티샹 춘니영와 너무즈레스 너무 그자 춘데 카그스 아 아자 티샹 춘니영위 아자 춘데 카그스 남키 텐제스 다 남카네 치나 타이와라 그게 마타메 바레 마타메 바 키와 그 가남브레영위 타이위 치르즈나 글루트리 그 가남슐 아 체르분데 카그데 치즈기지드나 어 인직든 드나 체레즈나 들리시르나 아자치와던 들리시르나 타이와메누가 남카스구노 디그 체즈라시르나 쳔무인 뜨지다치르나 케와크 체트치르나 젤트가시 아디 체트치나 체트칼렌트와 뜨지 데진테치르나 히시징코르르드지 아 히샤 탐치가 야친드가 야친 근첸스구노 히샤 탐치가 징쿠르 제트르 아자치샹 아 이정와 그게 코인와 너무 외치르드나 게 인도라스 아 히샤가 징크르드 탐치치르 쳔무즈기 인도라스 로하게 틴데라스 아 근첸 쳔비 지 리스 후샤지고가 데나 근첸 바이나 상지레 아 상지가 고펑타나데 탐치 쳔바라 탐치르 쳔바 드다치르드나 와크 기대진 뜻은 채나스 아 니튼디가 그 안유가 근접지 체르즈나 담바나 조금 던듬지 담바나 조금 또 아니 제디비 체르즈나 니튼지 안유 드니나 만진지 메카 티노 정그 니튼지 안유 탐지다 체르즈나 디 체닐 뜻 잡아임 봐 다 체르즈나 키 탐질 체르즈나 히거지 데나 체르즈나 쿠다 챔비 근첸 챔비 회의지 서고샤즈 다 코치나 성지라 아나마나리 디지가 다 체치와 그 아 정성 지금 좀 관대다 치르나 성지 니와르라 세군 담무근데 기타 체치 증고스 더 마르토 잼바게 회타 메거드 어 짐센 치시르 시나 치르나 코 정성 지금 좀 관디거스 아 니튼 그 치르나 히르샤비 영유 담치 그 아 징크른데 드지름 징크른데 다 치르나 아는 게 르티스 아, 르티네 대체르즈나 제르라 오카 시도고 시도고 제르라 총총 뜨모즈 치르즈나 누구 마루 뜨모즈 지크던 거기 타네 드세지르 다시 티마 드드 치르즈나 와카 히가 서우라 그가 감독은 마크 치르즈나 참아 히네르 다른 거 르티네 치르즈나 제르라 지크던 거 타네 드세 그것도 지라메 바 아, 그게 뭐 그거 니우가 히샹데 그것도 지라메 브로 원숨니트 치르즈나 서우르 쳔바 아, 살르르 치르즈나 통화 너무 우치르드나 다와 그 상지에 니와 다빈드지 상지에 니와 다빈스 아 다음은데 이스 아 다 니흐튼드나스 랜다치르드나 대와리 아 니흐튼드나치르드나 랜다통 대와리 랜다통 대와는 디그 치르드나 아 히릅그 치르드나 와 그 글루틴 디그지 아 히릅그 글루틴 디 카그 치르드나 다 연든 따르드 나비스 아 근데 다 연든 치가지 다 가시케치란 등이 라마인 가이기치나 깽이 라마인 스고가 어 뜻아버지 젠바기치르드나 연든지 공물이치로 하다는 거 라마 다음 제영치르드나 라마 멤버셰바 감디치르드나 라마연 라마 멘실스고노 케나치르드나 가시케치르나 쿠아트 켈네 탄데 지 총 카와셰고 그 바지고노르 데 인 마레 치소노라 아 담무게치르드나 쿠알레니엔 마레 디 감디치르드나 가시케스 등이 라마인 깽이 라마인 스고노가 아 연든 따르트 연든지 공물이 지르야 라마 따르트 치비스 아 키와드 다음 지는 치르나 흐스 지내는 체르송 다 치르나 아 라마 멤버십 바스 아 다 그렇게 치르나 정정 지고 그가 그다 치르나 너무 자해 직진 드나 다 치르나 랜다메네 아 젠바 치르나 라마 티나라 라마인 스고노가 아 나튼데레 그게 네 또는 고아 치르나 영 도칼렌 군드
2: 자치 덴비냔 쿤족부남바 다양 디초거흥게 데릉게 렌친데 동침드니 주 레친디 좀직바 반디 초등 좀증간 커바 체릉자히 스타클바 시글루 제초 스타클바 아응적 체릉등 소는 마렌친니긴 다디모

0: 야, 릭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르제라
2: 대친르제라
3: 야 조보남바 디나 따타 체적거 산신 농지만나는 찬지 공회 상친 용제 대신세리 라신란들 스카브가와가 찬증게 영이인 남바치 못터냐버가스시 슈닌 잔드라시 큰 잔식 응스터가 종아와 고룽 잔큰이 톰비 로와 르그 자땅 잔식 응스터가 종아와 소싱 잔큰이 톰비 얼마 대치 초니가레 청메가스 능르고

아로니 카다이 영리나다이 리메니 카다이 영토시온도 갈리네제 아로크르카루 영안답크르 일니 쳔알타크르 카루 영안답크르 일니제 아로탄르르스마 영아피카타솔린 쇼라오미 영아자손치솔린 타블크르 영아소아츠솔린제 아로니 카다이 영리나다 이리네니 카다이 영어드마시고로 알리네제 하루자르르무고 영언답거로 일리니 처마시고 영어시르자이거솔리네르르나니 영어원들고솔리네제 하루올르거르무도고소아츠솔리네제

아랑이 너가 가정 허고 라장가 알라크간 알라다시 악성 워크르고 라장가 알라크로든 알라다 자제와고 알라르줄라 알라코나르 알라다 시르근드므고 알라줄라 알라로나르 알랭이 칼라이고 알라리나 알라라이르 알랭이 칼라이고 알라디치나 알라퉁알르 알란드디 카정어고 알라장가 알라크갈르 알랭이 르카트고 알라장가 알라슈올르 알라탈우냐흐고 알라르줄라 알라로알르 알라탄드 없이 일찍이고 알라줄라

Hello.

다시 모여지 아론다디 카르영냐 단로 아주 단주 마지 영아 코라나 타그 주여지 하루 다 티랑 같은 영아

어리거지 하루에 좋은 송구 영을 꿀꺽을 자시 땅한 송아 영을 꿀꺽을 일단 속하루 영을 질라 드주 일지 하루에 시골은 통 영을 꿀나 그주 일다 초딩아 영을 꿀꺽시 무시 땅아 딩구 영을 꿀꺽시 너 일지 아니게 대카루 영을 질라 드주 일예 넘어 통 영을 꿀나 그주 일지

하루에 주문은 이 양토와 양자미 드짐

Harongi cho cheri zga jo no mil tago ye no na za yang chu.

Hello, Tatigan, the moon, you are your mom, the lady.

0: 个样啊，老日不嘛是个样，什么的个样啊，老日不是那个的他妈大爷呢？多少个人你领着，还罗咋叫你怎么是个样色？罗你那家你多个样啊，小了色，多看你这，还罗让个的样儿同个大罗了你个样，可把这样个样侮辱样那子。
1: 하루가 다니게 영어 할 걸 로디 요 로타 쭈비 영어 디 걸 로디 요지 할라란디 롱 쇼 영어 호 걸 쭈 동 요 도 이 하사 영어 짠 걸 드 글 요지 하루 요 스물 드 소 영어 로르 부샤 리 체 요 스물 드 소 영어 로르 부샬 지 나지 하루 영어 드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karma yang chi ge ke so na ze haron zum kre to so yang sim chi sim cho na nga ra do chi na yang ni gi lo di yo ze ala ro ga ka ka yang song ge tam ji yo chan do che ga yang kr kr de ng le yo ze ala ro lo cha ni yang mong ge de ge tme yo ze

아다다르고 총대고 아다츠그스마 아라샤노고지 아단등 어따츠그고 아라심가 아라킬르고지 아다다그님 동에고 아다디라 아라니노고지

Aro king a chandi yong ta sim zga yong zi.

Tangde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거게 철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능칭게 포냐
2: 디초나 녀셔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저클린츠 나샤르통 샤제인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커 메롱 렌츠 나스통제인
3: 톰친더라 랑흑 단숨지 톰친더라
4: 톰친더라 Чингүшэсэмжэ, чомчиндара,
5: чомчиндара.

0: 디촐 녀르니 등 까르마 섬쩨니 디촐 녀르스마바 사른겨 냠주 고차통샤제인
1: 소는 워스클롱춘
2: 소문 워스클롱춘
1: 사른겨 냠주
0: 디촐 녀르스마니 디촐 녀르스마 등 까르마 냠니와 디친 세리 렌츠나 통제인 냠크남바 Tsorunguna jangzhuwa nyanchin kheng woshkila longchin ji, nyan shiwi linchina huanda tangchar sung, kilchi nyambar kwa zhanchi.
2: Dana Beijing ji tisul wudin yin.
3: Namo gi tunji, pege gi lamne nyanchun shu. Tandilin ji ni sanshin ba ni, Zhongya mima guinkyob longchin likung gi pege chin lam yi.

0: 中央民望关切龙津联控仪，中央民望关切龙津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
1: 세글랭게 공감사 샴라 선규루 냠달 전쇼 주인 탱디 선규루 기난 된조원이
2: 시진핑타 방류연 넘니네 중국타 창쿠르히에 자초 도릉의 신앙회골타
1: 시진핑 창쿠르 영해주 당 중앙기 레지 롭자다 시고도 패배 고로
2: 시진핑 당제네 김정은 당제기 샴베 최봉충회 인공수준의 수배 고로
1: 시진핑기 창쿠르 야라 계된 점지 능주 지대 비징토 칠로 나와 고로서인
2: 샴라 딩디 선규르기 낭티 시브지 남세로나
1: 디글리 군엔 베베 니츠 선의 대개 뒤주 다와 두배치 군인기 나조 창구로 야라 계된 첨지 낭신비 중국 중앙기 직접 수지 계급지 주시 시진핑다 군도 펑리 위원 넘니 중국다 창구로 예 자로 두린라 시구로 패바다 창구로 양의 주 당기 직접 수지 계된 우윤장 진정은다 군도 리슈 주의 피부로 슈버지 초주 주다 가라마 십주 잠라 시진핑다 펑리 위원 랑고라 슈데 모던 리뷰 덥수 내베 중국다 창구르의 자로 도링도 펩조심하다. 진정은다 리쉐주의 펩수슈유. 창구르의 먹봉주제루가기 계급니뷰기 루쥬바다. 금하기 대병아 메도스르키르데 디구루 제규. 메도스르토 중국미망 당랑마기 은시바오 치시바도니 시치유. 시진핑 대병아 디구토 펩데 메도스르 조교를 나왔다. 대리교육이 미창미에 중국미망 당랑마기 은시 법으로 나 담대 냥의 슈유 냥의 슈 차르지 시진핑의 진정은 넘니기 습진 루가기 먹지 남지기 루다라 세나유 시진핑 당제기 진정은 당제기 페브로 자조 천수 총진도 페바다 진정은기 시진핑라 자조 도리나 중국의 미마 당랑마기 창구르의 미마다 봉번염십기 차도 멋진 체대 투무토 김시 기준 체방은배 로규기 제시다 버리 눈준지 무지에 우주 나와라 시진핑기 십장아 시나유 시진핑기 토넨키 당랑마기 응시 바위 민토로 시대 진정은라 랑소 류동 나와의 당랑마기 뼈마기 제유 니주 우주 나유 시진핑타 진정은 넘니기 두렵 콩매 로럽 응업주바라 중국다 장구르야 계급 니뷰 튜몽토 먹덥 체배 로더니 초니뷰 남야 미규베 로규기 천재르 시인비 초니뷰 당랑마기 응시바위 천수지구라 튜몽토 송중 야부체디 개주된베 서지 수균 롭소다 슈누 로종기 섬루 군주기 롭소베토 럽진기 아고 초로 닝둡 다르비에 동마다 럽진기 중국다 장구르야 계급 니뷰 수균 자로 미름내 미름 하라 균진 토바 체급에 응진 진직도 나유
2: 蔡奇的王毅说孔塞奇切过了修语第一个列空的比文内区三年的一个土区当我储备切过年前那种中国中央给几个书记结合给主席习近平起强库里也捏嘴当给几个书记结团欧院长金正恩给批着火彭阳的那批强库里也捏嘴当中央给列切别落着的谁过了都配局秋子就记一套
3: 金正恩给批着火，习近平起动南库的兄弟，提高了交往谈。金正恩去，陆杰村大中心给组织的强库的爷爷组当给村大独立军团批过休学。给陆杰站下去，南极小女士入到了这地，批示了交往谈。给陆杰村民习近平了，没到批去。金正恩给批着火，习近平起，小汤马的陆杰给人陆康图批把谈，陆康南图罗马南做不了的批把谈，陆杰被强库的爷爷接着陆杰吹去，中国谈强库的爷爷这位南团陆杰那些去。中国谈强库的爷爷当你给几个书记批把谈对呢？给陆南给亚尔兰的当你批几个书记，周森科会各所需去。习近平谈金正恩能力去，陆杰的是说各个所有交交去，我就那去。 给人陆康南的写记记习近平他金正恩能力去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桂兰库的兄弟陆
2: 当年比切土古镇民的电棒火蔡奇坦强库尔也最当中央七夕区的云列欧云 中央书记金彩龙今天念头新竹村代情报员去学。村代情报员说，中国坦强库的业一日年纪多年，中国坦强库的业在处七岁排毒内区的级别一直情报该去学。去年被批准名单谈，强库的业路面天门地址处，习近平谈金正恩那么年纪新竹村代情报员图下当天沉淀古巴的军需不是。蔡奇谈王毅说，孔塞也去过休学。
1: 这个内部呢，被问清楚。三年这个推出大外出版册过年，中共中央局纪检书记、改革派主席习近平的功德彭丽媛那么年，彭阳的金秀山、苏贞康都强国的杨爱珠等的纪检书记、改顿委员长金正恩的功德李学忠那么年的年着为铁公权威，工作了相当多时。就在中年堂七个怎么了？金正恩当街、习近平当街休息，金秀山、准苏康都配不得，其实就出了很多。如果让我来修的，金秀山、准苏康给苏贞康都配不上。随着了修人，当年的一个秘密窃听过这边，中国的强国的也随军杂照，顶十度冬雨天，别的顶十难雨。习近平给金正恩了。他定给村子里各自习作能活的投机吃虚不得，他定给村子地区强国的也党的师兄迷茫阶级，中国党的师兄迷茫阶了，甚至看不得，责任强我，民族的我是不投穷。俺的纪检书记金正恩活的退了三遍，中国的强国的也只话空白冬雨天，完全极端穷我嘛塞，社会的怎么能给西地带领了松江吃鸡，三家的接力顶十穷。中国的强国的也确认我的三十全用的顶十度亲友金中国的空白卡着我的为卡三度亲友我让给接受及金正恩的领导中国的强国的也只为空白提为七万永久的七吨钱的结构年表基础人路恰下去多不及国内领导员及送友金正恩起接受及习近平给他定给从这地拉穷的证明了强国的也的中国这座年来了我的为雄论革别德政上不当月却给给策略图国的投票他定给村子的结构年表之外的社会地给中国的空白天对你还将给钱不等于强国的要求的他定给村子的投票完全集中开进团聚也不起不得结构年表年来了投票从这上不如各地当地强国的要的中国之外这上天的也没去各地东都有几点那有
2: 这个内控呢，被问内区三年底个推出大外出版册过年节期中，中共中央给纪检书记、改革派主席习近平去强库里下的集团村镇能区之地彭阳内写给去。强库里下俺最党给纪检书记、集团委员长金正恩谈，共得李雪珠那么年给南唐土批给书完了再去不谈。习近平谈，共得彭丽媛那么年了批给书完再过十几年去。南唐都配备蓝牌的图，彭阳立即开个盲测区，冷皮小泥塑蓝的，中国坛强库的业也可泥皮给他的坛，没到悠悠切不坛。中国坛强库的业在这里补气，改善吞布扎的，周身可布皮皮修不是。南唐图盲测坛陆军七八东厂拉起，拆到了这里，周身可布什么修去？新修这部片为瑞阳的军库区，习近平去，金正恩也配不着火，是不正如何了？谁信那我谈？年度批评学外交会，强库的也确给土林本人热烈谈恰当。

0: 무치린 막잠족배 트든 트기 차가 치대기 내두 망부태 당린치 초배 주시딩유 막잠족배 트든기 두점 니버라 딜랑 바르게 제 도민태 눈지 쳐다 각대 계급 시디 우율 행가제기 이스라엘 춘진 뉴된 제대 이스라엘 트든의 계배 지주 참조도 조규마세 명예 주시다 투무기 문진 당린치도 조 도민라 라류유 제주유 최고인 냠지 제조기 총지 고들리스이 이기 베데 의샤르 서구기 투법 라리앙자 차도 침바라 항상 중시타 제구 정말 니바르도 체마라 참조 체급하다 리번는다 이래 가샤 서구 제수 막잠주 규트든라 니바르도 지송 강내 체급하다 명예 친지 태기 배준라 도시 동외 자주 긍중 메드마 체급시 주유
1: 디글레 군에 비베네 추 인지 제제부 최고인 비베 세잖아 인지타 프랑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타 노웨제 계급 초기 조르단 수위 농어소 팔레스타인기 망초라 동주타 동대 동회 전기나 수겐키 덴드치 켄 유타화르 냠토 각동 체주 희시 덴유바시
0: 세가 넘어서 공세선 유리년주 수겐 바상 함라다 진지원디인 리젠겐 쿠르난겐 참주라지
2: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3: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2: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3: Kakdo yubbe chizuni, mu chi yishinze lembar chi.
2: Mi chiki, zhuyangshi, gyangzhu checho.
3: Nyamzho rinne zhuwani, nganji dende, yangcen shiki.
2: Sochu kang shiki, yuki minan, gyongwa chi.
3: 미리카케

0: 사디엔타 콩비 동규티 미망기 담가타 튀럽기 괴고인바타 장구리 영어지 발음 돈 요한미동 외 탑주기 담가타 로덴 유르미기 탑주긴 뒤수인 난저영어균실샤 장구리에다 중군저와 콩비 동규티 기급기 캔간 치슈기 탑주기 차샤 앙탕보른 조규타 장구리에다 중군저와 딘이 기급편주 저원주비 미비시 돈 요규론 배전 회매치디 튀무토 서구탄 점링기 시드 타르게치 리킴비규 인시 송유바신
1: 평양토 창쿠리아 망주진루 미망지튠기급러 개튠첨진나와 피급 중국중앙기지급수지 개급기주시시진핑키 진대주비최개니 창쿠리아 예준성구르시비토 고주토 은진치두탄 베텁냠교체디 중국탄 창쿠리아 수균자조기류사바 모투종구시비 천구종예비나유 시진핑키 중국탄 창쿠리아 개급니니 소송 조제타 기도 냠용 치비 지소정 로기 자조 킴지 기급인 중국탄 창코리에 수균 자조니 땅이탄 기급니타 기급니기 미만기 투문기 근월자 친식이 투접러 부교지다르 중화타 계진내법러 균도 지다르 중소 중국탄 창코리에 수균 자조니 통도 발송토 시급 미바타 유진 사대 기도탄 순수 균체 미바 피신 유지대 난유 习近平期人不脱续给特区内成年中国坛强库里也只为给前期学体验基座人路给推梦给扑森内中国坛强库里也只为我些推续给新党营基座娘娘给随军杂作内中国坛强库里也只为忙多点不营出在头为特区肉类内中国坛强库里也只为推着给囊吞营 因为流行，普京的机构所作为人民的逻辑更多，他深深体会阶级突破的短途。中国谈强国的要求，你比新内积极去，任意的强化也不足够太空前提。基础人路给转南托，北特岩国他，北尊全面骑行员。中国南边停着基因去，那不是阿不，北边做梦也不谈。强国的业绩错人路全用空皮去推个设备，国产预计年度南月。 习近平去中国谈强国的业者王松永谈，电波狂别界也不用我切给你，同的派出所中国党谈思想去，罗点革命给切着经验。中国去年强国的业者谈念头特区给脱色脱年，中国谈强国的业者王空头去不切的，中国谈强国的业者王推屯短轨谈，狂别安利切我用够了，滚地东对月。
2: 特区地推定色度单年，中国谈强国的业者为狂别去，羊塔被开出腾尊奇观。别人谈解释真数求单年，给个你别记错人逻辑，恰下点头江浙头把推门头滚地东观。我祝俺们来解释单年，给个你别迷茫给地给他，在做军队俺色度东观。充满俺们来腾色前年，给及长下长点，落点革命俺点送奇观。 俺从强国的路通出滩，连途拉单镇内，短途去不通。路口给六十八亩土种植起的，中国谈强国的最近在做了俺来张当起路为推着给活动创的切脱。这块谈谈呢，怎么联系的电信塔，狂批他给用完，滚地动起，立刻俺来去挖本地原籍的那一部分。
0: 到我们最近一年中，中国FGG签证执照组被几个门个中安松了，国家免费切得巧用的拉得切约。第二，可能是被团队拉在九十九十多动画摊，以及马拉冷路给卷着侧进三轨严重化。中国明年积极基础军队安排建筑局的投入摊，以及俺们那个执照三百多局的连接切不摊，可能是被这用俺们来常用摊长下安排建用的工地动起，团结前行。 FGG刚子前面尿中了米币，米色给西贡给国债西区实施。西军的中非两类给这个设备谈，FGG听了不见个偏见的滚地动物了，铁杆的偏头就没事。给这两类这个九十九七八的样滚地动图片，可能是被推门给偏见谈，给这浙江马拉给偏见了，修建顶色天面线。 中国制作成立看，一些农民谈，FGG新旧所以编造的新旧看给主人杨宝荣看。中国谈FGG呢，俺的内松，另外几段初步隐蔽，给这两类的年代提，给这两类出中国谈FGG各个军器买卖的人拍的用钱的，推木托听了不见温州的勇气，特别他们三百军器买卖的催息谈，给这两类给日本巡逻三百军器买卖的队形员。 중국단 IVG 유와라 규지 남지 냠준 집에 냠리에 비오는 송 중국 IVG가라 멍신지구 캐진 럽탄 신부 조준 치디 IVG의 계지 냠리에 자기타 능규기 총무를 피해기타 파르너 용어라 군디 동규로 차진 중유 테르딘 중국 IVG의 퇴내 변조를 줍추기 캐주타 카즈구두기 피해기의 구역으로 미니 FGG 친지 저와 주비 기급 응급중 안숨라 고제 매비 체득 켜용의 락들을 치버니 중국단 FGG 퇴럽 냠레기 꾀고 시시 고제 매비 체득티 중非 초니기 퇴래 냠레기 철업 사부충이시 뇨송의 디엔에 속점 딥지타 링크기 변조로 피해기를 꾀치치나 기지 퇴래 마지 FGG가라 양결의 토나 체규로 이용하고디 중非 냠레타 기지 냠레르 루규기 쿠급사바 준톱지 송바시 공기 FGG 파르뉴기 민군비 도비슈 하자 첨부 꿀롱치바라 기지 냠레기 유린 섬시치구 FGG 타 냠레치비티 중구 망주 뇽린타 원주 지린 쥐블레 밀림부지긴 뒤주 송구이바타 FGG 링기 중구 피기기 피림 치면한 슈규로 거스슈신유 중국 FGG 피해기를 균등한 갑조로 체제 망도 성화단 뒤에 FGG 감수 침해 총리기 코리우타 변조로 착당한 루규토 총만용인 균등 중심 유바타 콜레시뷰 냠레 난슈비 뉴버 뇨뉴르 체로 치니 콜레시뷰 냠레기 랭망사르 교류 고제 매비 체덥기 FGG 능규기 퇴내 레그 나르웨 룩퇴용화르 군디 당디 FGG 서규 능규기 퇴공 사르베타 레눈 수준기 리리피기 총소원주 유제라 편도톱니 FGG 능규기 변조로 코르규기 남바 사브 체규마스 퀄리시뷰 변조로 피기기 초제 토르소니 퀄리시뷰 피기기 남바 사브 차톱지 송유 양보종기 퀄리시뷰 변조로 파르뉴 용구나 라제 사베 퇴내기 시 균진기 군디 동급마스 지수 피기 송의 기급기 피기기 군디 침부 티웨 양구이유 초지니 FGG 감스 체면 소례진기 추제 중시엔삼 유종 민보로 통주로 접실리기유 중국 FGG가를 송위 고제 매비 체덥기 FGG 감스 체면 총지 순수 응아르웨 구비타 점리용기 협공수 FGG가를 촉비 뇨조 탐마조 체제 사바를 구지톱디 점리 시뷰 정신 댐비 파르뇨 용어라 총지 구급사바 중이시 초신시니 소리에서 짐중기 피림나 지류 티브시 인비 문진치니 민아라 FGG의 락제 사비 퇴내를 카초부터 기지 퇴내 용료로 짐부르 치비 김중호 중국 FGG가라 고제 매비 시주 락들 치버티 사다르 민비 퇴내 냠레기 파르는 군유 파규 리지타 공기 중국 FGG가라 고제 매비 체덥승화티니 FGG 파르뉴탄 피겔 편비 벤조르 시주시 인부만세 튜무토 팅럽진돈 규르위 제용 추십지 티웨 양인 중국 FGG 친지저와 주비 기급응합중한 숨라 고제 매비 체덥 켜용의 락다르 체바티 묘종 덥디진돈 규규르 규치타 벤조르 냠레기 시균 체로동화 냠레기 뷰체 균체 매바라 토르동화 지기 멍시토 중국단 FGG 서구 파라 냠레 체비 냠뇨타 직비 중루 추십타 초동체나 중국단 FGG 튜무토 퀄리시뷰 주종 냠레 체비 구급 사바타 럼루 사바 추십체바라 편도 유지 송도
1: 나우루 사제토담표 부장 스쿠디이 메난쿠이키 시균치위 알레스지시키 타루라네 디네 나우루기 컵러 류제탕 치무유바 팅탕부인라 만추의 탄대 파르토 튕긴 좀비 루제탕 침부 딘저 시용와 지구 체내 대비 인시 서구 바스 주비시 콩기 캡초소 사드 강신비 상위 겨우티 처와치 외 니외 워도 갈라밀 문신 서비 추체 침부 숨 체증의 샤유라 상위 수 리도키 용수 고제타 작타 나부 인순 서티 고르유라 라외 타주 작동 다르바 제지신 체직 부르부니 샤유비시 디네 중국 시슝키 나오루 로그준 치비 르제 디네키 증마딩세 레유시 투접콤마 나오루이 링구르 차이 데르가 체밍 모든 체바딘 추르 도가르 디르돈 마부시 라유 웨인간 탄다 페미토 르베 디르돈 티다키 딩토 팅접지엔키 르제 탕체부시 림키 준신규 비진 총케르 조준 추구 심주 칸키 나오루 르제 디네 남창기 선에도 담 소송키 겐고르와 천진키 남찬디 사전에 머신의 폐미 딜쿠시 인비 서시 뇽진치라 어준키 강의 양치부유 我应该中国球技色碰扛马罗年门西颠不随

0: ཁྱི མིངར ཚིམང དེ ངེ གག ཚེ དུན ཚམ སོ ལེམ ནེ ལེ རིམ ཁ ཁུ རིམ དེ པེ གོ ནེ པེ སིན ཡོ ལོ ཞི དེ གྱ ཚུ ཆེ མེ ལོ ཚིན ནའོ ལོ ཡན ལ ལོ ཚེ ལོ ཅི ལོ དེ ཉི ཝེ ནེ ཏུ གུ སི ཤུང ཐ མི མ ལ གེ ཅིན ཆེ ཤུ གུ ཡིན ང ཚུ ཉེ དོན ཁ མི ཉི ཚ གེ ལོ ར མི གེ རོ ནེ ཤི ཡེ ལུ ཚེ ཅན ཚོ ཆེ མོ ཉི གུ ཡིན ལ ཁེ དེ ཅུང ཁུ ཞོ རམ དེ དེ མི ཚེ ང ཚུ ཅན དུ དེ དེ ནེ ཉེ ཐུ པ མ ཤེ ཅི ཤེ བ ཤེ Now Luni, Gatsi Wesi the Gatsu, Wusu Chasin, Tao Yu Ling Chen Sibi, Tenya Yahu. Tenets of Lintor, Se Gakun Chu Shuki, Kick up Tasi Yen La, Mimbora Chicken Yedon Sam Lemie. Luze Dinetti Tan Jawa, Now Lun and Quickie, such a Mabushi, to Yun Shing Bura, Tadir Mogdun Chibi Genki, Dote Ki, Tado Gangan to Gurne, Tega Piju Dunt up Tier. Sanegi Mangso, Pietiwa, Gakun Chu Wei, Tontam to Dugu Yuzin. 新来起时四星堂通知官别闽南旗军电作为国企偏木企南主堂家族作证出现了电影跟真起过个月老路凌晨起通路都恰别爱我出个年凌晨穷无敌七日子民堂直接起别国门开前行事他的中国马脚起来给跟苦路为爱我出个人博局贵联系忙起我领主穷心心可以内马带次 Yundoki, Tsujutangme, Adamki, Dreambe, Churala, Longlongto, Dipkin Yula, Churan Nang Riki, Dibuidinto, Turgam Mabuta, Jengu, Mabuso, Teda, Dingne, Siabata, Tonto. Now Lu, Jiju Chasha Gunsi, Ushula, Darbun, Andoni, Sarguba. Niwe Nube Nam Tandi, Guju Chibne Song. Now Lu Yi, Chirune, Dunum Nang Dinchiba, Dingube, Nitsu, Chinyonto, Dontobla. Tetan Chep Jitu, Tambu Tsekang, Nung to Jowe, Sidigazu Chimu, Nakong Yongzo, Jangdo Nuguchu Skuba, Luguki Tunin Kitchen, then Yuji Shen Yubashi. Ninse Kong, Nau Lu Yi, Sinzin, Adi Anki, Sarguibi, Jeritanin Chigab, Jugutang Yamle Chishu Chirtawati, Nau Lu Yi, Benjo Lo, Kukup Chibu Jun Yu, Mingar and Zuki Kupki, Benjo Piedan Ti. Lamcho Sabsik do Gurgu, Tsuma Ta Yen La. Maombe Losena, Tumje Tiwetiwa, Tomye Shi Jubashi. Now Luru, Jadu Jungu Shun Tsimuwa, Luizin Ki, Jugutan, Now Luki Kamniwa, Chinji Gasu Chune, Loni Hazam Song Wishin, Choni Gi, Nyam Chutan, Nyam Jun, Nyam Juji Gi, Lam Lutan, Goyitan, Jangdo, Juza, Seshi Toshin, Mansu La Pemba. Lemaria, Guntu Tobachi, Gizatuna Dine, Guji Lamji, Yamjun Chibi, Li Sir Gundi Dawa, Tumje Yu to saw top Yuji Song Yubashi.
1: Arab Chuzogi Tribu, Yamashi Nishikon, Jungu Sargubi Yido Gentitani Chigup, Ajun Rodi Jawati, Pinzun Jinjota, Pinzun Nansil Tiju Michiba, Nigan Nibi Chigin Dushito Zubata, Cho Nibu, Pinzungi, Dewey Kibienta, Joa Yubi Nedun Ti, Toda Parsum Tu, Loden Yurminga, Pinzun Gap Yurchiki Yu, Ajun Yamle Ti, Kolashibu, Hojo Gigup Kagi, Yamligi, Pizun Dun Yur Yuji Sumbashi. Yamashi, Taloni Jungutan, Arab Gigup Wargi, Chinti Joa Zuni, Loden Ju Korwe Loshi Yimbi, Cho Nibu, Jung Yulu Chobi, Pubengi Rodin Joan Zu Yuru Shushin Yu. 중국단 아랍 기급부활기 냠리에티 키벤 코네티에네 섬시 체부시민바라 창샤기 피계로된 저원 조규르민에 피계로신비 기급러 파르뉴기 구급 망두통규티 지지 송바지 중국단 예집기 타이다 수이시 벤주로 총된 냠리에 구유소 규지람지 냠준 남자 비샤네 야마시 규지람지 냠준기 최고타 기급카기 피계 덥준지 뒤딩섭치디 어중 냠리에티 수균기 총된네 Kajutan Jigdin Purguta, Mithub Jingnu, Nugu Zangma, Changshi Jingi Chokur Sogin Dunje Kyabunso, Gunche Mever, Gagi Dungur, Gundi Dungu Riji Sumpashim. Yamashi, Gujilam Jigi Jumshiho, Ajun Yam Lele, Arab Gigabgi, Subabgi, Tabju Nebabti, Mungu Jin Jingi Benjorta, Piki Jingtan to Kurgu. Cho Nibu Yam to Jumbi Chokata, Yam Leku, Jimju Chagya, Sogjim Mala Jigi, Arab Gigam Dini, Sagon Song Dunta, Majo, Giji Kotri Kotri Jigi, Dene Kajin Shidun Yugur, Roram Chishin Yuji Sumbashim. 야마시 규지 남지 님중기 최고 편주 진주 체규 멍실을 치바타 니기 니비 믹체도 송디 규지 남지기 좀 시워 어중 냠레기 퇴레 냠지 딩섭의 군디 눈딘 당와타 서구기 군디 피게라 람디 체네 편준 지두기 피게 체시고유 어렵기급네 랑의 피게기 고고 타탑주 믹체를 시네 티츠네 편바 딘디 토브체디 콜레시비 벤저로 내단 추기 네브 나르베 토로동 구시스마시 야마시 어중기 라단 지네 튜럽 사바르 초비 어중기 레완지 튠 초보 뒤신 유바 티토니 초니비 튜무 피해를 군디 동화타 유리 딜리타 타르게 용어 치비 튜무기 섬듄의 유라 기급카니 조리 딘자타 뉴주 딘자 넘시 균도 청진진기 초규로 균두 피해에서 퀄리시비 정신기 젠로를 카디에 지어봐라 차주기 줍치기한 채 유지스마시 야마시 믹수가르네 탈료다왕아비 체직니니송 중구 에비지기 친지저와 주비 기급 납중아솜라 고제 자차기 체덥 초용네 락다르체 유고링유 공기 팅급 송중진로기 초롱 체론조의 겸중호 고제 차야당와티 에비지기 감자 체모르 네비 어릅 기급기 킬레카지 중구 촘르 체모르 슈규로 로람톱니 산에디게 솔레진의 규모 팁규타 레슈기 고급 뒤규만세 퀄리시비 로조 기급 기변조로 청된 냠레를 슝뉴 팁규 리지 숨바시 야마시 어중기 슈뉴 비리를 슝뉴 계유 규자 체바타 공기 슈뉴 순종 규르 춘기 유비에 초니비 슈뉴 펜즈와르기 지그니 춘의 로조 도린 체규 저와유 슈뉴 로조타 어중기 루규진의 긴낭든 스무송 지치치 초니부 튜무토 타르게 윤규르 군디 동규르 펜도 유라 티웨 외동 초위 어중 자족이 류 사바야 좀 통이 지지 숨바지
0: 예차 이런 타 이스레와 어르타 이스레 이런 제와 다와시베 다뚜토 망참샤 춘 키시 근치슈키 메다 갸제 체규 이런 이슬람 사지 송마 키니차 이스레키 카빈디 람폰디제 티 이런 사콘기 믹빈러 제구 체규 지세규바타 대제 이스라엘기 송마키 먹텁 넘주 주라카세다네 이렌키 누규타 우규기 막튼 미빈러 동대다와타 대난 텁주국 송마라타 이렌 로눕규기 마호샤호르토 유비 도눔지 그르소레기 초토말라 추규지 세규 년디 공모 이렌 이슬람 사지 송마키 이스라엘기 카마 딘심 망부타 하이파루 유비 소레 지구르 동대 동교 캡타 체규 이스라엘탄이란와막초격신예먼후세차제기이스라엘위규기야바스쿠키미빈망보로푼디핀동체유지세바타이스라엘기소마키리브눈네핀동체베푼디숨시도중화타티난기푼디니이스라엘기나콘수말립콘가바타푼디신시이스라엘기멍미니잠토롱유지세도이란차제봉디중야지캡칸키닌티람 이스라엘키 니차 리브눈 로규타 빌로티 로규토 비웨 망튼 차주르 괴린 로지 이런 차제도 쇼기 르고디 망튼 차주 죽지 유지 세유시 이스라엘 년조르키 토림 뷔지시키 게제장디 어리중통 티룬 뷔랑체다 이스라엘키 이런 러 네급 동대 동참 조교 인시 세바타 네주 비웨나 팅디 제군니 어린 먹봉키 중앙 먹지 강타 경경의 튼조 체육만세 어린 먹봉키 이랜키 지역의 폰디고 배차주나 수 유지세유부시 싱글링게 콘셀리 체인년준 수케 미마 갸줄라 탄조가인 리젠킨 쿠난케 참부츠릴라시 샴리알행게네 모투 중앙 롱팅년팅 지겹레콘 벽에틀름토 구지슈비 리첸 현단남 센조나조 디타니 키랑기 수조딩유
2: 巴西港给这年安大的协比呢就这吞于他西皮的给切真塞不通突别落地不能求节目队长吧擦糖啊金融长军比呢地塔尼亚片头越是地塔尼起然给协不我都越协拉区别吉利亚恐怕加别比呢此人我就用途不是列个主队长吧刚过的选比呢旅中用外马车看多亚浪过人嘎比你就来越途不得地塔尼
3: 키랑기차나유
2: 키니 이와치나 퉁궁양갸르 피쇼동토
0: 俺做仓买，俺们都送工钱。